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J.R. Sean Kingston. Yo.

0: Medi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1: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Madness, Our House 였습니다. Our house in the middle of our street. 우리 길 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집. 참 그 라인이 너무 좋죠. Our house in the middle of our street. Always loved that part when I listened to this song. Hey there, happy Tu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101.2, 101.3. Today is June 16th. Time is almost exactly 10:05 right now. I'm your host and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you know, watching us live on YouTube,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further,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창구가 열려 있는데요. YouTube, TBS eFM Live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오픈 채팅방, 채팅룸이 있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채팅룸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show at the 6 p.m. The same night and also 2 a.m. the morning after. 오늘은 또 2주 전에 시작된 새로운 코너이죠. 동요 위클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If you haven't been tuning in, we have a brand new segment called 동요 위클리. It's a segment where I match 동요, children's songs with a popular song. 매주 동요, 새로운 동요 두 곡을 소개하는데 단순히 동요만 소개한 게 아니라 그 각 동요와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대중음악, 가요일 수도 있고요. 팝송을 매칭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That's coming up in the part 4 of the show, 4부에 그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다양한 규칙이 있죠. 보통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고 따르는 그런 법, 규칙들이 있습니다. So it may sound very obvious, but our society runs on rules, right? And most of them are so familiar that we follow them without, you know, giving them much thought. 가장 작은 의미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이죠. 그 가정에 역시 규칙이 있는데 이 가정에서의 규칙은 좀 재미있죠. 재미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고 이 사회에서의 이 규칙만큼 strict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가정에서의 규칙은 loose한 의미의 규칙이 좀 많죠. 그래서 그 규칙들이 그 가정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특이한 그런 규칙들도 많이 있습니다. I think the same is true for families, you know, which are perhaps the smallest form of society. And every household has its own set of rules. And some are as strict as any rule that you find in the outside world, while others are a little more, you know, lenient, relaxed. And then there are those wonderfully unique rules that reveal family's personality. 그렇죠. 한 집안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다른 집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뭐 보통 모든 집안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렇죠? Something that's absolutely forbidden in one home might be perfectly acceptable in another. Of course, there are a few things that seem to be you know, off limits in just about every household. 보통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집안에서의 이 규칙을 보면은 이 분위기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Every family has its own, you know, vibe and atmosphere and culture. And if you want to understand what a family is really like, sometimes all you have to do is look at their rules.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룰이 있고 아니면 룰이 전혀 없는 집 lack of rules, you know, if you are talking about different households.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식사 관련 룰. TV를 보면서 밥을 절대 먹지 않는다. Never watch TV when eating. 이런 룰이 있는 집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TV를 틀어놔요. Most of the time, it's not my choice. It's my daughter's choice to wanting to, you know, watch a TV while eating. So kind of a talking about the program at the same time. 아니면 굉장히 또 이제 strict한 어떤 유교적인 어떤 집안에서는 첫 숟가락은 꼭 어른이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어른 드시기 전에 절대 못 먹지. So you never let younger ones to eat first before adults do. 그렇죠. 그런 집안 충분히 그런 룰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식사 관련 아니면 뭐 집안 생활 관련 굉장히 또 귀여운 규칙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러분 집에서의 그런 규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I guess some rules are so specific to certain families that you might find. 그래 왜 그런 규칙이 있지? 와 정말 신기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될 만한 그런 규칙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규칙들의 어떤 차이를 보면서 이 집안마다 어떤 다른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question to you, 여러분의 집에서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나요? 또 특이한 규칙이 있다면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What are some rules to go by in your household? And if there is any unique or, you know, funny rules that your household has, let us know about that as well. 그런 이야기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5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고요. 아니면 무료로 나누실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하죠. McFly입니다. This is Home is Where the Heart Is.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3: McFly, Home is where the heart is was the song you heard before the commercial break. So house rules, household rules are the topic on hand that we want to talk about today. And I'm not sure about other people. I mean, I asked the question, of course, right? 제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I thought about my own household. 우리 집은 어떤 규칙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I thought long and hard about what kind of rules we might have in my household, right? 근데 진짜 없더라고요. We don't have any. I mean, there are certain expectations, and they're all voluntary. 뭔가 규칙이라기보다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For example, we never, leave the dishes uncleaned, unwashed for more than a day. 보통 이제 뭔가 설거지는 그날 당일날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But that is sort of an unspoken rule between myself and my wife. 뭐 이렇게 하자라고 딱 정해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But I think there is a certain understanding between us.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하든 꼭 그날이 가기 전에 다 끝낸다라는 암묵적인 어떤 understanding이 있는데 규칙이라고 하기는 좀 모한 것 같습니다. And you know, Dad take out all the trash. 아빠가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I think that's probably true for most of the household, right? But 대부분의 집에 보면은 다 아빠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Because when I do go to a recycling center,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가면은 all I see is dads. I don't see many moms there at the recycling center. 그래서 저는 쓰레기 버리는 거에는 어차피 저의 몫이기 때문에 저의 나름대로의 규칙은 3일 안에 한 번은 꼭 버린다. 2, 3일 안에는 꼭 버린다. I think especially when there is, 음습.

right? The food trash. I don't really let it sit there for a long time.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So that is my own rule, I guess, right? I mean, nobody enforced that upon me.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은 없지만 그냥 알아서 voluntarily 하는 그런 것도 규칙이라고 할 수 있나요? All I could think of was those kind of things. 우리 집에 규칙이 뭐가 있나? 너무 규칙이 없는 집인가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So what are yours? 여러분들 집에 household rules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노래 듣고 계속 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The Film입니다. 이른 봄날의 멜로디.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Summer Song 들으셨습니다. Chad and Jeremy의 곡이죠. 참 여름을 알리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So talking about the house rules that you know we all try to keep at home. 여러분들 가정의 규칙 여쭤보고 있었는데요. 앤디 마이크님께서 외박 금지. No staying out overnight, right? I think that is pretty much given, right? It's default. 근데 굉장히 필요한 규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Whether you're a kid or whether you're an adult, right? 뭔가 외박을 하기 시작하면은 if it becomes something that is, you know, granted or, you know, given, right? Then it could cause a lot of problems, you know, down the road. 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그죠? 외박을 하면, 그죠? 아무리 늦어도 집에 들어온다.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박 금지. I think, but it is fortunately a default in most of the household. 신청곡까지 함께 주셨는데 또 알맞은 딱 그 외박 금지와 딱 어울리는 신청곡 주셨네요. 앤디 마이크님의 신청곡 함께 가겠습니다. 임재범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 밤이 지나면 임재범이었습니다. So rule number one, no staying out overnight. I think that is that has to be absolutely rule number one for every household. Don't you think? Okay, let's continue on. Here's another one from 0921님. 우리 집 규칙들 중에 다투었을 경우에 대한 두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So we have two rules whenever there is an argument in the family. Number one is 방문을 잠그지 않는다. That's 너무 좋은데요. Never lock your door after having an argument. 맞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혼난 다음에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지 않는다. So no slamming doors after getting scolded. 아, 그거 규칙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만들지 못해서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Rule number two, 0921님 says, 다툰 후 다음 날 누군가 먼저 말을 걸면 잘잘못을 떠나 무조건 답변한다. The next day, if someone speaks first, you must respond no matter who is right or wrong. 그렇군요. 다툰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네가 잘못한 거지? 답변 무조건 해야 돼. 예스로 답변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잘못이야, 그지? 그럼 아니? 답변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That's pretty, you know, wise, I think, things to ask for, I think. 맞아요. 뭔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화는 끊기면 안 되죠. I think that is absolutely the principle that we need to, you know, keep. 그래서 0921님 says 아주 어릴 때 시작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해가 아주 쉽답니다. I think we follow these rules since the kids were very young. So I think that's probably why making up is so easy in our family. 알겠습니다. 저도 혼난 다음에 문 꽝 닫지 않기 추가하겠습니다. 신청곡으로는요, Mad Clown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 듣겠습니다. I think this is featuring Comey, Mad Clown. This

couple of songs, Mad Clown, 비행소년, featuring Comey, and the track that immediately followed that song was 해원, Moon, 한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So, house rules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굴피스님께서는 밤 12시 넘으면 외박. 아, 그건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12시 넘었다고 밖에서 자는 건 아니잖아요. So, if you have a certain curfew, you know, let's say be home by 11 or 12, I think that's good. I think every home has a curfew for, especially for teenage children and also for adults too. 12시 전에 집에 오면은 외박이라는 건 조금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외박은 아니죠. So, Benny님 also sent us a message. One of our house rules is close the window when the air conditioner is on. 그렇죠. 맞아요. 에어컨 킬 때는 창문을 닫는다. That's more of a commonsensical, right? But, you know, it is a rule that we need to actually keep. 운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끔은 근데 그러고 싶죠. 문 조금 열어놓고 에어컨 키고 싶고요.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베니님의 신청곡으로 그럼 1, 2부 마치고 3,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s you know, we have a 동요 weekly coming up in the part 4 of the show. Stick around for that as well. 베니님의 신청곡입니다. Sean, Way Back Home.

0: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3: Drop it.
2: B S.
3: Come on,
2: yo.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ed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We have our YouTube stream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as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TBS EFM Live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자창도 항상 열려있죠. 샵 1013, 50원, 10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짧든 길든 다 좋습니다. 신청곡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You can text us at the pound 101.3,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messages. Song requests, stories or shoutouts or just a simple chulcheck and a simple message that you are listening to our broadcast. 잘 듣고 있다라는 한마디만 해주셔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희에게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So today we are talking about 규칙s. Household rules, 여러분의 집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는지 또 특이한 규칙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 해왔는데요. Do you have any house rules that everyone must abide by at home? 물론 있겠죠. 대부분 있는데 집안마다 참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I think it's important that, you know, we respect other people's, other households' rules. As I said in the beginning of the show, in the intro, I said, you know, what's absolutely forbidden in one household, it could be something that is allowed in another household.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의 구성원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가치관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집안의 어떤 룰, 그렇구나라고 또 리스펙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750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셨네요. 1번은 집 나가고 들어올 때 꼭 인사하기. So always greet the family when leaving or coming home, right? Sounds like very reasonable. Number two, 밥 먹을 때 어른이 먼저 드신 후에 먹기. Wait for the elders to start eating before you do. Of course, another given, very basic rules, right? 아주 기본이지만 이 덕에 저희 아이는 어릴 때 인사 잘하는 아이로 아파트 라인에서 소문이 났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진지에 맛난 반찬을 얹어드리고 한입 드시고 나야 먹는 착한 아이였답니다. So, my child became known around our apartment building for always greeting people politely. And my child would put the, you know, side dishes on my grandma's plate and wait for her to take the first bite as well. 그렇군요. 맞아요. 이렇게 잘하면 정말 너무 이뻐 보이고 착한데 착해 보이고 그죠. 근데 약간 그런 규칙이 있어야지 또 그런 게 또 이제 버릇이 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죠? 감사드리고요. 5750님 신청곡으로 주신 곡은요. 여러 곡이 있었는데 이 곡을 선정해 봤습니다. 토이입니다. 소박했던 행복했던.

couple of tracks, 소박했던, 행복했던, which was a song by Toy, featuring 성시경, I believe, right? And the following track was Nancy Sinatra, Summer Wine, 였습니다. Before moving on, actually, I have a breaking news. 가스가 유출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지하1층에서 가스가 유출되었다고 서울교통공사에서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A few minutes ago, actually. 그래서 양방향 열차 모두 안암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들어왔습니다. 아마 재난 문자도 받으셨을 텐데요. 역사 밖으로, 역시 역사 안에 계시면 밖으로 대피할 것을 또 공지했다고 합니다. So according to Seoul Metro, a gas leak was reported on the basement level of Annam Station this morning, a few minutes ago actually. And the agency sent out an emergency safety alert advising people to evacuate the station area. And trains in both directions are currently passing through Annam Station without stopping. So 근처에 계시면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So getting back to our topic of house rules. 1202님께서는 제가 아는 가정 이야기인데 결혼 기념일은 가족들이 무조건 같이 식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다 커서 저녁엔 각자 시간이 안 되어서 새벽 6시에 큐브 목살과 수육해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아직도 가정의 규칙이라니. 그렇군요. A friend of mine, their rule of the household. So on their wedding anniversary, the whole family must eat together no matter what. But since the kids are all grown up, busy in the evenings, they end up actually having a family meal at 6 a.m. in the morning, complete with the grilled pork and boiled pork. 그렇군요. 와,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큐브 목살과 수육에 굉장히 그런 그 관심이 가네요. 간단히 드실 수도 있었는데 꼭 큐브 목살과 수육을 하셨어야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Just kidding. 그래서 저희 집도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 규칙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Kind of reminds me that I should make some rules to make our home a little more beautiful.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와 대단하네요.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또 노력을 했다는 의미이니까요. 1202님께서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은요. G-Dragon의 곡인데요. Featuring 김윤아 of 차오림. This is Missing You.

couple of tracks, G-Dragon, Missing You featuring Kimuna, and sort of a mood changer that I sort of intended, Tomoyasu Hotai, 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 I think the instrumental that you just heard by Hotai, I think you should be very familiar. I think you hear that a lot, right? 그 호타이 토모야스 이분, Japanese guitarist and singer-songwriter. 참, 일본에서는 약간 레전더리한 어떤 기타리스트로 엄청난 기타리스트이시죠, 사실은. 이분의 이름을 딴 기타, 그런 모델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기타 잘 치는 분이시죠.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BGM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 첫 부분이. 그래서 재밌는 곡, 또 좋은 곡이라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Sort of a cap off today's topic has been very interesting. Household rules, you know, how each household has, you know, something in common by sharing similar rules. 다 이제 집마다 비슷한 그런 룰이 또 있는가 하면 또 또 집마다 다른 그 집만의 개성이 또 드러나는 그런 규칙도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모글님께서는 초등학교 때 한 달에 한 번 가족회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사춘기가 되자 어림도 없는 것이 되었지만. We used to have a family, I guess, meeting once a month in my elementary school days. 맞아요. 가족회의. 쉽지 않죠. And as soon as I become, got into the adolescent period, it just kind of stopped happening. 그렇죠. 계속 가기는 쉽지 않죠. 가족회의 때 무슨 얘기를 보통 하나요? I mean, what are the agendas for family meetings?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대부분 어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끝나는 거겠죠. 그거는 그렇죠. 우주정님께서도 굉장히 노래가 굉장히 액션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멘트 주셨고요. And 독더미님께서도 이렇게 멋진 곡이었군요. Right. If you listen to this song in full, it's an awesome instrumental. 정말 멋진 기타 연주곡이죠.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노래 듣고 또 동요 위클리가 기다리고 있는 Part 4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Bon Jovi, Bad Medicine.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So last 30 minutes of the show, just getting underway. 좀 전에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가스가 유출돼서 시민들이 대피하고 열차가 한때 그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실행되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었죠. Just had a breaking news. There was a gas leak at the Annam station on the line number 6, which led to an evacuation and temporarily caused trains to pass through the station without stopping.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요. 현재 그 무정차 통과는 종료되었고 다시 정상 운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행이죠. Fortunately, no injuries were reported and the normal train service resumed at around 11 a.m. after the non-stop operation was lifted. That is a good news. Good to hear.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동요 위클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0: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뭔가 더 있는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죠. 동요 위클리 시간 돌아왔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 if you're tuning in for the first time, 동요 위클리 is basically introducing two children's songs per week.
0: 한 주에 화요일마다 이제 찾아오는 시간인데 동요 두 곡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동요와 함께 들을 수 있는 대중음악을 매칭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1: So I will be matching each children's song with a popular song.
0: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은요. 동요계에서는 아주 클래식으로 통하는 곡이고 또 아이들이 듀엣으로 참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1: It's considered a classic song and often sung as a duet song.
0: 서로의 별이 되어라는 곡인데요. 오서영 작사, 오이섭 작곡. 아주 따뜻한 동요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동요입니다.
1: It talks about a friendship.
0: 그래서 이 가사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내가 외로움으로 힘들어할 때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준 너.
1: When I was struggling with loneliness, you were the first ones to reach out to me.
0: 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준 너.
1: You quietly listened to my stories and understood what was inside of my heart.
0: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가고
1: That's how we became friends, sharing moments of happiness together.
0: 서로가 서로의 쉴 곳이 되어 힘든 시간도 함께 이겨낸다.
1: We became a place of comfort for one another, helping each other through difficult times.
0: 나는 너의 마음속 작은 별.
1: I'm a little star in your heart.
0: 너는 나의 마음속 아름다운 별.
1: And you are a beautiful star in mine.
0: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별이 된다.
1: So we become each other's stars.
0: 각자의 별이 된다. 서로의 별이 된다라는 정말 너무 따뜻한, 너무 동요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가사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두 친구가 부르는데요. 유지민, 홍서연, This is 서로의 별이 돼요.

That was Yujimin, Hong Soyeon, 서로의 별이 되어. As I said, it's a very popular duet song for 동요. 그래서 아이들 친구 사이 이 친구들이 많이 두 친구가 나와서 같이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저희 딸아이도 친한 친구랑 이 곡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I remember my daughter also sang this song with her very close friend. 참 그래서 감동적이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이라면 그 마음 안에 별이 되어주겠다. 그런 너의 마음 속 그 하늘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주겠다. 서로가.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 아닌가요? So I thought of this song.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이런 내용이 있으면 Cause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I'm gonna give you my heart. 왜냐하면 넌 하늘이니까. 별들로 가득한 하늘이니까 너에게 마음을 줄 거야. Cause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cause you light up the path. 왜냐하면 넌 하늘이니까, 별들로 가득한 하늘이니까, 넌 내 길을 밝혀주니까. 동요스러운 곡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Coldplay의 곡입니다. Matching song is a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Coldplay, Sky Full of Scars, a matching song for 서로의 별이 되어. Did you enjoy that pairing? 힐링하는 영신이님께서 힘이 됩니다. 사춘기 딸에게 들려줘야겠네요. 요즘 외롭습니다. Maybe I should have my adolescent daughter listen to it because she's been lonely these days, right? 그 나이 때는 친구가 전부이잖아요. Friends are everything in that age group, especially if going through puberty or you know adolescent. 독더미님 역시 저희 아이도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투박하지만 신경 써주는 귀한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고마워요. My son is going through some rough times these days, but

he has friends, thankfully, who, you know, help him through those tough times. 보글님께서도 저는 동요 세그먼트 팬이 되었습니다. 가사가 참, yes. I think the beauty of children's song is just how pure the lyrics are. And 아이들이 이런 가사를 많이 듣고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So let's go to our second pairing. Second pairing, 동요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This song is titled 마법의 주문. 마법의 주문이라는 곡인데 작사 박구슬, 작곡 이가희, and a song by 토마토 어린이집. 토마토 어린이집 너무 어떤 어린이집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Tomato Nursery Home. 가사가 참 귀여우면서도 굉장히 교훈을 주는 가사입니다. It goes like this.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하면요. 정말로 내 마음 예뻐지는 것 같아. If you keep saying you're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it feels like my heart really becomes more beautiful.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요. 점점 더 잘하죠. If you keep saying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I find myself doing even better.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 These are magical words that make things come true. And 짠! 너도 나도 외쳐줄게 너에게. Now it's my turn to say them to you. 예쁘다, 멋지다, 잘한다, 최고야. You're beautiful, you're wonderful, you're doing great, you're the best.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 Words that come true like a little magic spell. 교훈, 아주 큰 교훈도 담고 있지만 또 예쁜 그런 가사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토마토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부르는 곡입니다. 마법의 주문.

토마토 합창단, 토마토 어린이집, 마법의 주문. How cute. And it is very well written song too. 너무 멜로디도 달콤하고 좋죠. 뽀글님께서 애들 목소리가 사탕 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들리나요? It sounds like they're singing while eating candy. This songs like this is considered 유아동요. 유아동요라는 거는 이제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그 나이대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말하거든요. This song is considered the infant children's song, meaning it's intended for lower age group.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아직 이 발음이나 그런 음정 같은 게 완전하게 낼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거든요. So 작곡가들이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쉽고 음역대도 굉장히 이렇게 좁게 만드는 그런 동요이거든요. 유아 동요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imperfection이 들리긴 하죠. But that's the beauty of it, I guess.

to cover up. 화장 안 해도 되고. Being the way that you are is enough. 너 그대로의 모습도 충분하거든. Everyone else in the room can see. 다 볼 수 있어. Everyone else but you. 너만 빼고. And 이렇게 되죠. Baby, you light up my world like nobody else. And the way you flip your hair gets me overwhelmed.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노래죠. 잘 아시는 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One Direction, What Makes You Beautiful.

What makes you beautiful? One Direction.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곡이고 물론 이 대상도 다른 곡이지만 I think there is one penetrating message, right? 누군가에게 주는 이 격려와 칭찬의 메시지는 너무 좋다. 많이 하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Hope you enjoy today's 동요 weekly segment.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Just the Way You Are. 비슷한 맥락의 곡이죠. 브루노 마스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we'll see you tomorrow.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Bruno Mars, Just the Way You Are.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在街角与旋律之间 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 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冷冷双语座又到了我们的韩国语时间了，马上请出李春阳老师。李老师你好。
4: 穆真你好。
3: 那我们依然是直接进入今天的学习哈，来看看今天的学习点是什么。
4: 好的，우비씨하고이야기했어요，你跟那个宇飞说了吗？
3: 네그런데우비씨가그날의일이있어서만날수없어요라고했어요。宇飞他说啊，那天我有事情见不了面。
4: 那여기는노야자석이라고쓰여있

0: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썼어요. 가편상 쓰여져 장창 감은.
1: 준우 씨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你和那个军友说什么了？聊什么了呀？
0: 준우 씨가 내일 생일 파티에 올 수 있어요라고 했어요. 준우 씨他说他明天能来参加生日宴。
1: 공원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공연의 지시牌上面, 표지牌上面写了什么呀?
0: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上面写着请勿踩踏草坪.
1: 점심을 비빔냉면을 먹을까요? 我们中午吃那个拌面好吗?
0: 지난번에 연희 씨한테 비빔냉면이 너무 매워가지고 못 먹어요라고 들었어요. 上次杨丽西啊，她说这种凉拌冷面太辣了，吃不了。
1: 어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你昨天去医院那个医生说什么来着？
0: 의사가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医生说别喝咖啡。
1: 방금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刚才老师说什么来着？
0: 선생님께서 기말고사 대신 보고서를 내도 좋습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老师说。 我们不期末考试了，可以提交报告书啊，也是可以的。今天我们第一次提到了引用啊，其实后面还有不少的这种引用的方式。
1: 对，引用也有很多。
0: 接下来一起来听杨철带来的《라고 말하고 싶어》。

0: 거치다.
1: 네.
0: 만든다고 하다.
1: 하다. 然后呢, 过去.
0: 만들었다고 하다.
1: 然后呢, 形容词我们说了,没有什么太多的变化,直接加就可以了. 사다, 便宜.
0: 싸다고 하다.
1: 那, 过去.
0: 쌌다고 하다.
1: 쌌다고 하다. 那, 下面, 많다, 多.
0: 많다고 하다.
1: 过去.
0: 만났다고 하다.
1: 길다, 장, 리을 做收音的单词.
0: 길다고 하다.
1: 过去.
0: 길었다고 하다.
1: 다르다, 不同.
0: 다르다고 하다.
1: 过去.
0: 아, 달랐다고 하다. 하다.
1: 저렴하다, 便宜.
0: 저렴하다고 하다.
1: 过去.
0: 저렴했다고 하다.
1: 춥다, 冷.
0: 춥다고 하다.
1: 过去.
0: 추웠다고 하다.
1: 추웠다고 하다. 只有这个 I O U 过去时态的时候有这个不规则变化，答过的时候是没有的。
0: 是的, 我们来看看日常生活应用。
1: 好的, 가게 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那个店员他说什么来着?
0: 가게 직원이 이 가게에서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他们这名员工说在他们店里用不了优惠券。
1: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老师说什么来着?
0: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老师说下个星期有考试。
1: 선물을 받은 한나 씨가 뭐라고 했어요? 收到礼物的 한나, 她说什么来着?
0: 너무 예쁘다고 했어요.
1: 她说太漂亮了。那我们再来复习一下吧。好的，我们先从单词来重新复习一下。哦，我的来，온다고하다。过去，왔다고하다。가다去，간다고하다。过去，찾다找，찾는다고하다。过去，찾았다고하다。구입하다买。
0: 구입한다고 하다.
1: 过去.
0: 구입했다고 하다.
1: 듣다, 听.
0: 듣는다고 하다.
1: 过去.
0: 들었다고 하다.
1: 만들다, 做.
0: 만든다고 하다.
1: 过去.
0: 만들었다고 하다.
1: 然后呢,是形容词. 싸다, 便宜.
0: 싸다고 하다.
1: 过去.
0: 쌌다고 하다.
1: 많다, 多.
0: 많다고 하다.
1: 过去.
0: 만났다고 하다.
1: 길다, 장.
0: 길다고 하다.
1: 过去
0: 길었다고 하다
1: 다르다 不同
0: 다르다고 하다
1: 过去
0: 달랐다고 하다
1: 저렴하다 便宜
0: 저렴하다고 하다
1: 过去
0: 저렴했다고 하다
1: 춥다 冷
0: 춥다고 하다
1: 过去
0: 추웠다고 하다
1: 那同样的看一下我们刚才的这个引用的日常会话 가게 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那个店员说什么来着?
0: 가게 직원이 이 가게에서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这名员工说在他们店里用不了优惠券。
1: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老师说什么啦?
0: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老师说下个礼拜有考试。
1: 선물을 받은 한나 씨가 뭐라고 했어요? 收到礼物的 한나 说什么啦?
0: 너무 예쁘다고 했어요. 她说太漂亮了。 一起来听这首强健音带来的《괜찮다고 말해줘》。

0: 它这个呢是没有不规则变化的。 那我们看一下 듣다
1: 듣자고 하다
0: 나 묻다 问
1: 묻자고 하다
0: 씻다 装
1: 씻자고 하다
0: 걷다 走
1: 걷자고 하다
0: 那还有 비읍做收音的单词也是没有不规则变化，直接加 돕다
1: 돕자고 하다
0: 줍다 剪
1: 줍자고 하다
0: 还有 눕다 躺
1: 눕자고 하다
0: 굽다 烤
1: 굽자고 하다
0: 시우做收音的单词同样有，但是没有不规则变化 붙다 到
1: 붙자고 하다
0: 낫다 痊愈好
1: 낫자고 하다
0: 긋다 화
1: 긋자고 하다
0: 젖다 脚
1: 젖자고 하다
0: 젖자고 하다
1: 我们来看看日常生活应用吧，这也是重在练习。好的，
0: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你这周打算做什么呢?
1: 친구가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해서 영화관에 갈 거예요. 我的朋友说一起看电影吧，所以我们打算去电影院。
0: 준우 씨를 만났어요? 你跟那个俊友见面了吗?
1: 네, 준우 씨가 졸업하고 같이 창업하자고 했어요. 是的。 俊友他说等毕业了之后我们一起创业。버스
0: 타고 갈까요? 택시 타고 갈까요? 我们到底是坐公交车还是坐出租车呢?
1: 어제 우비 씨가 버스를 타지 말고 같이 택시를 타자고 했어요. 昨天우비야他说我们就不要坐公交了，一起坐出租吧。
0: 에리 씨와 무슨 약속을 했어요? 你跟那个艾莉做什么约定了呀?
1: 수업 후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자고 약속했어요. 我们约好了下了课之后一起去图书馆学习。
0: 오늘 친구하고 안 만났어요? 你今天跟朋友没有见面吗?
1: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친구한테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我突然有了急事，所以跟朋友说，我们下次见吧。
0: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今天会议的时候呢，说了什么来着？
1: 교실 환경을 위해서 교실 안에서 음식을 먹지 말자고 했어요. 为了维持教室的环境啊，我们建议说以后在教室里就不要吃东西了。
0: 这里我们可以听到查过呢，它后面还会有一些这个약속하다，类似于这样的。但是我们可以感觉是建议提进的这种动词的话呢，也是可以使用的。这个语法有什么我们需要注意的点吗？注意的点其实挺多的。这个首先第一条呢，这个引用的时候，锅是口语中的省略，也是可以经常听到的。比如说 언니한테 아까 무슨 말을 했어요? 내일 만나자 했어요. 내일 만나자고 했어요. 这个锅是可以省略的。对，然后呢，除了这里的引用呢，它还有一些其他的意思，比如说可以表示行动的目的，还可以表示意图。比如说，웃자고 한 말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 我是为了让你笑，所以才说的这句话。你为什么生气？对，为了让你笑的。我说这句话的目的是웃자고，所以呢，有的时候会有其他的意思要区分一下。
1: 是的，大家在使用的时候注意区分同样的词它在不同位置表达的不同的这些含义哈。我们再来复习一下单词吧。好的，보다看，보자고하다，那还有주다给，주자고하다，만나다见，만나자고하다，부르다叫，부르자고하다，공부하다学习，공부하자고하다，팔다卖，팔자고하다，만들다做，만들자고하다，읽다读。 읽자고 하다
0: 찾다 找
1: 찾자고 하다
0: 놓다 放
1: 놓자고 하다
0: 적다 写
1: 적자고 하다
0: 입다 穿
1: 입자고 하다
0: 받다 收
1: 받자고 하다
0: 还有这个 씻다 洗
1: 씻자고 하다
0: 不规则变化呢是没有的，我们来简单的看一下 듣다 听
1: 듣자고 하다
0: 돕다 帮
1: 돕자고 하다
0: 还有 붙다 到
1: 붙자고 하다 日常生活应用 我们也来过一下。好的，
0: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这周你做什么呀?
1: 친구가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해서 영화관에 갈 거예요. 我的朋友说一起去看电影吧，所以我们打算去电影院。
0: 준우 씨를 만났어요? 你跟俊友见面了吗?
1: 네, 준우 씨가 졸업하고 같이 창업하자고 했어요. 俊友说等到我们毕业了之后一起创业吧。
0: 버스 타고 갈까요? 택시 타고 갈까요? 我们到底是坐公交车还是坐出租车呢?
1: 어제 우비 씨가 버스를 타지 말고 같이 택시를 타자고 했어요. 昨天우비야他说我们不要坐公交了一起打车吧
0: 에리 씨와 무슨 약속을 했어요? 你跟那个 에리 约好了什么事情啊?
1: 수업 후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자고 약속했어요. 我们约好了下课之后一起去图书馆学习。
0: 오늘 친구하고 안 만났어요? 你今天没有跟朋友见面吗?
1: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친구한테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我突然有了急事，所以跟朋友说我们下次再见吧。
0: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今天开会的时候说什么来了?
1: 교실 환경을 위해서 교실 안에서 음식을 먹지 말자고 했어요. 为了维持教室环境，我们建议说在教室里就不要吃东西了。嗯，一起来听这首云根带来的《헤어지자고》。

0: 하다.
1: 네. 듣다, 팅.
0: 들어달라고 하다, 들어주라고 하다.
1: 나 줍다, 젠. 비읍, 조소인의 단词.
0: 주어요.
1: 주어요.
0: 주어달라고 하다, 주어주라고 하다.
1: 붓다, 떠.
0: 부어요. 부어달라고 하다, 부어주라고 하다.
1: 어, 对的. 同样,它的这个不规则变化呢,仅限于它的这个哎呦哎呦形态的那种。对。那我们一起来看一下我们日常生活中,会话中的应用吧。 반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반장, 说什么来着?
0: 오늘 저녁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 今天晚上给我打电话。
1: 애니 씨가 딸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애니나 她跟女儿说什么了?
0: 할머니께 사과를 좀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어, 让我帮她给奶奶带一些苹果。
1: 这里用的是 갖다 드리다. 本来是 갖다 주다. 但是呢,这里用的是敬语的 드리다.
0: 就是送一些,带一些。
1: 对, 한나 씨가 뭐라고 말했어요? 한나 说什么了?
0: 연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让我把铅笔借一下给他。
1: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장说什么了?
0: 어, 이 서류를 우비 씨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让我把这份资料交给宇飞。
1: 어, 왜 우유를 사? 你为什么买牛奶呀?
0: 엄마가 집에 올 때 우유를 사달라고 하셨어요. 어, 妈妈让我回家的时候买牛奶。
1: 这个달라고 주라고两个呢虽然都可以使用但是呢有一点点是不同的 달라고 했어요的时候呢一般情况就是说话的人要求给说话的人本身做什么事情请求做什么事情的一个转达拜托的那种感觉对拜托然后做的这个动作的就像比如说 엄마가 집에 올 때 우유를 사달라고 하셨어요 妈妈说让我回家的时候呢买牛奶买牛奶给谁呢给妈妈但是呢如果说是 엄마가 집에 올 때 우유를 어, 할머니께 사드리라고 하셨어요. 那这样的话呢就是说你妈妈说了让我回家的时候买牛奶给谁给奶奶给其他的人就是这个对象对象可能会有所不同对这个달라고和주라고有这么一点点小小的不同大家需要注意一下是的那我们再来复习一下吧好的那보다看
0: 받아달라고 하다 받주라고 하다
1: 네 만나다见
0: 만나달라고 하다, 만나주라고 하다.
1: 부르다, 叫.
0: 불러달라고 하다, 불러주라고 하다.
1: 청소하다, 打扫.
0: 청소해달라고 하다, 청소해주라고 하다.
1: 팔다, 卖.
0: 팔아달라고 하다, 팔아주라고 하다.
1: 듣다, 听.
0: 들어주라고 하다, 들어달라고 하다.
1: 찾다, 找.
0: 찾아달라고 하다, 찾아주라고 하다.
1: 놓다, 放.
0: 놓아달라고 하다, 놓아주라고 하다.
1: 적다, 写.
0: 적어달라고 하다, 적어주라고 하다.
1: 뽑다, 选.
0: 뽑아달라고 하다, 뽑아주라고 하다.
1: 받다, 收.
0: 받아달라고 하다, 받아주라고 하다.
1: 씻다, 洗.
0: 씻어달라고 하다, 씻어주라고 하다.
1: 줍다, 捡.
0: 주어달라고 하다, 주어주라고 하다.
1: 붓다, 떠.
0: 부어달라고 하다, 부어주라고 하다.
1: 接下来再来听一下我们刚才的这个日常生活中的会话。 반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반장说什么了?
0: 오늘 저녁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让我今天晚上给他打电话。
1: 애니 씨가 딸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애니나 她跟女儿说什么了?
0: 할머니께 사과를 좀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让我给奶奶送一些苹果。
1: 한나 씨가 뭐라고 말했어요? 한나 说什么了?
0: 연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她想要借一下我的铅笔。
1: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장 说什么了?
0: 이 서류를 우비 씨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让我把这份资料转给宇飞。
1: 왜 우유를 사? 为什么买牛奶?
0: 엄마가 집에 올 때 우유를 사달라고 하셨어요. 妈妈让我回家的时候买点牛奶。 这么练习起来的话，其实啊，可能会有一些混乱哈。然后我觉得还是最重要的是要做对比练习。对，今天依然是非常感谢李老师，我们下期见。
1: 下期见。
0: 接下来一起来听둘째이모김담비带来的《주라주라》。

That was Gnarls Barkley Crazy.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Did you guys agree with today's opening? Because I mentioned about some ways to torture Korean people. That sounds quite brutal, doesn't it?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방법.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김치 먹는데 라면을 안 주죠. 김치를 먹는데 라면이 아니라 라면을 먹는데 김치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식후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시간을 훨씬 느리게 만든다 등등이 있는데요. I think it's funny how quickly humans adjust to that convenience. I mean, a slow internet connection probably would have felt like a miracle. Let's just say like 10 or 30 years ago. And now it can ruin your entire mood in just 5 seconds. 5초만 버벅거려도 우리는 막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거 왜 이래 인터넷 막 이러잖아요. 그 5초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게 될 만큼 인터넷이 막 빨라졌으니까. Well, maybe that is why it's kind of worthy occasionally noticing the little things that quietly make our days easier and more convenient because they're doing more heavy lifting than we realize. 특히 우리나라에는 편리한 게 진짜 정말 많죠. 최근에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지하철 샌드위치 가게 거기를 정말 몇 년 만에 갔는데요. 아니, 키오스크가 생겼더라고요. But when it comes to that sandwich franchise, you know that you have to customize everything. You have to line up. You have to choose this cabbage, this tomato. Oh, but I don't want that sauce. You have to say things like that. But now you don't have to do that anymore. Like, you don't have to talk at all when you go to that store. 그리고 키오스크가 꽤나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딱딱딱 골라서 하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참 세상이 좋아졌는데 좋아진 만큼 그 갑작스러운 고장나는 것 그리고 약간의 그런 지체가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that?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제 사연과 신청곡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남겨주세요. Just like these amazing people who are making their own miracle morning. 모닝그룹과 함께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시고

쉬고 계신 우리 모구들, 그리고 또 우리 알바생들 얼마나 열일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월요일 날안 오셨던데 바쁘셨나요? 오늘 또 일찌감치 찾아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썸머 누나, 티봉이 까꿍. 오늘 우리 만나는 거 맞죠? 설렌다. 빨리 보고 싶어요. 너무 빨리 보고 싶으신 나머지 방송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딱 남겨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닝 그룹은. Having you joining us as a morning group crew is making our studio extra bright and shiny. 뭔가 sunset. Sun. 굉장히 밝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으세요. 우리 닥터 페이퍼님,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And more check-in messages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Coco morning groover, 상민 morning groover, 항상 얼리버드 모닝그루버들 오늘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Early bird part-timers, I love it. 오늘도 열리 해주시고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MG Q&A after a short word from our sponsor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at is right, Morning Groovers. We are going to uncover you, unveil you to find out more about you. 우리 모닝 그루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our daily segment MG Q&A. So here I'm going to ask you a question, which will be the topic for today's show, and you need to answer whil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Okay, s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It's kind of related to today's opening, actually. We talked about how life has become very convenient, right? S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Ah, this is so frustrating"?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think, "This is driving me crazy"? 여러분께서 최근에 답답해를 외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좀 일상생활하면서 답답하다고 느꼈을 때 언제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one time, you know, I'm never late to work. It's kind of scary for me to say this because I don't know. 약간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knock on wood. 근데 어쨌든 지각을 웬만하면 잘안 하는 편인데 there was this one time where I was almost late to work. 저는 항상 뭔가 좀 10분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약간 늦게 나와서 차가 막히고 이러면서 간당간당하게 도착할 것 같은 거예요. And that is driving me crazy. 저는 그럴 때마다 미치거든요. 막 지각하면 안 되는데 막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미 막 진짜 100까지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는 길에 신호가 다 빨간불이고 차가 막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또 다음 신호도 또 빨간불이고 꼭 이렇게 늦는 날에는 꼭 신호가 말을 이렇게 안 들어주고 제 편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Yeah, I got stuck at every red light on my way to work and I was almost late. I wasn't late. 늦진 않았어요. 그치만 그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조바심을 가지고 막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되게 답답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또 이제 성격이 유한 사람은 늦으면 늦나 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밖에서 누가 약간 찔리셔가지고 웃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불안한 스타일이어서 그럴 때 되게 답답했고요. Sometimes I feel a little frustrated, not so much but a little frustrated when I'm in the elevator and when the elevator is full of so many people and the person right in front of the button won't press the close button. 이럴 때 조금 답답해요. 엘리베이터가 막 이제 엄청 만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맨 뒤에 있는 거고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죠. 오직 그 사람만이. 너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닫힌 버튼을 안 누르신다. 조금 답답해요. 막 핸드폰 보시면서 이러면. 근데 또 그 엘리베이터가 막 점심시간에 걸려가지고 매층 막 쓰는 거예요. 그럼 닫힌 버튼 닫아야 되는데, 그죠? 걸음걸음 소리가 딱 들려오는 순간 닫힌 버튼을 누른다. 전 가끔 그래요. 어떡해요. 너무 나빴나요? 그래놓고서는 제가 엘리베이터부터 잠깐만요! 막 이러고 닫힌 버튼 누르면 좀 슬퍼하고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 아닐까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What was

When was the last time that made you think this is driving me crazy?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아, 좀 답답해라고 느끼는 순간, 최근에 아 답답해를 외친 순간 언제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take a listen to Gorillaz, Feel Good.

So, morning groovers, what recently made you feel frustrated or what drove you crazy recently? 최근 들어가지고, 답답해. 왜 이렇게 답답해? 너무 답답해.를 외치게 한 순간, 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2892 모닝그룹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오랜 청취자분이시죠? 모닝모닝, 오늘은 메시지 성공이네요. 즐거운 에너지 받고 출근합니다. 최근에 저의 답답함은 사춘기 오신 아드님과 대화할 때 답답해서 돌겄어요. So heading to work filled with joyful energy, my recent frustration is my teenage son who has entered puberty. When I talk to him, it is so frustrating. 이라고 하셨네요. 우선 운전을 항상 하셔가지고 메시지를 못 보내시는데 오늘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별게 다 축하할 일이죠? 사춘기 이거 모든 부모님들이 다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무려 5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커서 사춘기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막 하시잖아요. 이 사춘기란 무엇일까? What is puberty? Why is it making our parents' life so difficult? 얼마나 말이 안 통하시길래 그러는 걸까요? 근데 자녀랑은 대부분 말이 안 통하지 않나요? 사춘기 전에는 말 더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릴 때도 말 안 통하고 이제 제 나이에는 친구들이 이제 막 아기를 낳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갓난아기 엄마들이 좀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에는 저보고 제발 좀 집에 놀러오라고 막 그래요. 사람이랑 좀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성인이랑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고 말이 안 통해서. 근데 사춘기가 돼도 말이 안 통하나 봅니다. 아니면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maybe it's not that you are not able to share a conversation. Maybe it's because that they just close up to you. They just don't want to have conversation with you at all. 근데 뭐 그럴 땐 놔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뭐 말하기 싫다는데 굳이 그냥 그래 놀아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말이 쉽지.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조바심이 들겠어요. 그죠? 아우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수님. 그리고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핑키 핑키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예쁜가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의 최근 진짜 답답했던 일은 얼마 전에 속초 갈 때 남편이 운전하면서 차량 충전기가 덜컹거리니 다시 껴달라고 해서 빼고 다시 끼려는데 보조석에서 잘 안 껴지더라고요. 남편이 답답하다면서 잘 좀 해보라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답답한데 남편도 왜 못하냐고 보채는 거예요. 기다려봐 하면서 또 하는데 그 와중에 부품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나... 남편이 졸음쉼터 들어가서 답답하구만 하면서 끼는데 저도 진짜 답답했어요. I can totally picture that situation. So your husband is basically driving and because he cannot multitask, he would ask you to do some favor and you were trying to, you know, put the charger in the right place, but that didn't work. You were really trying to help. All you were doing was trying to help, but then since you weren't able to do it properly, your husband would be like, "What are you doing? Just do it. It's not difficult." 아, 그 상황이 너무, 아니,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체육부장님. 체육부장님도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알아서 잠깐만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걸 또 답답해 하시다니. 억울해요, 체육부장님. 제가 다 억울해. 막 체육부장님이, 싫어. 막, 몰라. 나 할 줄 몰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 왼쪽? 여기? 떨어졌네? 어떻게? 하면서 진짜 그, 뭔가, 미안함과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 그것도 몰라주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전만 해야 돼요. 그죠? 옆에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뭐라든 그냥 어차피 내가 신경 써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You know? Even if you pay attention to other stuff while you're driving, there's nothing you can do. You can't change anything. So just listen to the person sitting next to you and focus on driving, right? That would make some peaceful driving condition. 그래야 좀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체육부장님 속초 되게 즐겁게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지난번에 속초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충전기 잘 고정해 주시고요. 다시는 뭐 떨어지지 않게 뭐 접착제를 붙이시던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충전기 저도 되게 좀 덜컹거리는데 이걸 사야 되는데 새로 I also have to recharge it, like replace it to a new one. But then like, I keep forgetting. 자꾸 까먹게 돼요. 그래서 그 덜컹거리는 충전기에 한 번은 그냥 손으로 잡고 이렇게 운전한 적도 있고 위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차량 충전기가 잘 고정되도록 여러분들 더블체크 하시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is topic, okay? So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Oh my gosh, this is so frustrating. Do you know that there is no literal translation for 답답해 in English? 답답해라는 말이 명확한 그 영어 단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 K, 한국인들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외국인들은 별로 그런 감정을 잘 못 느끼나? 어쨌든 아, 답답해 이거를 그 우리나라의 그 정서와 감정을 담아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딱히 없어요. I wish you guys would also find out about the true meaning of 답답해 if you're a foreign listener. It's something very, very special. 진짜 K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아 답답해를 외친 이유 무엇이 있는지 사연 그리고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are watching me on Poinen Radio, on Viable Radi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리고 우리 카톡 오픈 채팅방 TBS EFM 모닝그루브에서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열일해야죠. 그죠? Alright, I'm gonna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And our 반장님 is here saying hello. 우리 또 출첵하시는 반장님 굿모닝이고요. 서비님도 반갑습니다. 굿모닝.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댓글 남겨주셨고요. 3998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Summer PD님. All listeners, stay healthy and stay cool in the summer heat. Thank you. Thank you for this caring message. I mean, it is pretty cool this morning, isn't it? 오늘 아침 나름 조금 선선하지 않았어요? Yesterday, when I actually fell asleep, I had to close the windows for a second. 저는 막 그 창문을 좀 요즘엔 다 열고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약간 쌀쌀한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닫고 잤어요. 닫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제법 막 엄청 덥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요즘에 모기 선생님들 출몰하셨나요? You know, do we have mosquitoes out there these days? Maybe it's too early for them to be there. 좀 천천히 좀 오셨으면 좋겠고 아직 안 오셔도 되니까 예,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기 너무 무서워요. 그죠? 본격적인 여름이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Do you guys think that we are experiencing authentic summer right now at this moment? Or do you think we're a little early for that? 전 아직 아니다의 한 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Alright, let's get to MG Q&A.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this is so frustrating? 좀 답답해 라고 느꼈던 순간 최근에 언제 있으셨는지 여쭤봤는데요. 우리 얼짱님께서 저는 길을 걸을 때 핸드폰 보면서 길 막고 느리게 걷는 사람 답답해요. 제발 앞 좀 보세요. I get so frustrated by people who block the way and walk slowly while looking at their phones when walking on the street. Please look ahead. 아, 진짜 그러니까요. 뭐 내가 딱히 급한 건 아니어도 괜히 막 길을 이렇게 그 좁은 골목길에서 막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걷고 막 얼찌나 답답한지 그 골목길, 좁은 골목길이 트일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반대에서 걸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I think it goes the same way when that phone-looking people like just walks right in front of you towards you because they can basically bump into you and it's dangerou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답답한 걸 떠나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차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we basically cannot expect anything on the road. Even, you know, on the way when people can only walk, like maybe we could run into bicycles, I don't know, some barking dogs or whatever. So it's like driving. Even though you're walking, you have to look straight forward. 그러니까는 운전하는 거와 같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핸드폰을 좀 두고 이렇게 앞을 좀 정면 의식하고 걷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 이슈 때문에. For the sake of our own safety, right? 잔소리 썸머였고요. 여태까지 넘어가 볼게요. 해피라이프님께서 어제 도서관 강좌 들으러 갈 때 빌렸던 책들을 반납해야지 하고 책이 있는 선반 쪽으로 갔는데요. 갑자기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 기억력에 답답함이 빌려왔어요. 또 강의를 다 듣고 텀블러를 깜빡하고 테이블에 놓고 와서 다시 찾으러 갔을 때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텀블러 찾으러 가는 길에 책 반납하고 왔네요. I know we are sometimes a little frustrated about ourselves because we are very forgetful. We're constantly forgetting things. You know, sometimes we will be like, you know, holding onto our phone, and then we'll be like, why did I hold my phone? 내가 핸드폰 지금 왜 킨 거지? 나 뭐 검색하려고 그랬지? 막 이럴 때도 있고. You're not alone when it comes to this forgetful moments. 그러니까 걱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걸 깜빡하지? 나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약간 안심하게 되는? 아니 우리 다 같이 그냥 기억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되면 기억력 좋은 사람이 승자 되겠는데? But anyways, you're not alone, Happy Life님.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막 그래요. 답답하기보다는 좀 웃겨요. You know, when you realize that you have forgot about the most stupid thing ever, like, you would just laugh about it, and you would be like, why did I forget that? 나 왜 이래? 이러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웃프네요, 웃어요. 웃으면서 뭔가 슬픈. You know, it's funny and sad at the same time. Morning Groovers, what drove you crazy recently? 최근 들어서 답답해를 외치는 순간이 언제인지 요 사소한 모먼트라도 좋거든요. 답답한 모먼트, 누구 때문에 답답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답답했다, 나 자신에게 답답했다,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m gonna be back after Kelly Clarkson, 언니, Breakaway.

So while I was introducing the song title, I said Kelly Clarkson Only, and 박은희 팀장님 was like laughing outside the studio. 전 제가 좀 주로 좋아하는 사람들 언니라고 불러서 우리 팀장님도 가끔 언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차마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워라탱크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그럴게요. 워라탱크님 감사해요. 워라탱크님도 즐거운 하루 같이 보내시는 거 어떠세요? 켄님, 안녕하세요. 썸머님. 노래나 광고가 나올 때 앉아서 주로 뭘 하세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는 라디오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So what are you doing during your song breaks or when you have some sponsor breaks? I think you talk. So while watching you on VOR Radio, it got me so curious. 어머, 여러 가지 해요. 여기 제 앞에 누군가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얘기도 하고요. 농담이고요. There's nobody in the studio but me. 스튜디오 안에는 일단 저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 창이 있거든요. 그 유리창 건너편에 the engineer and 박은희 팀장님 is seated outside the studio. 여기 토크백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고 이제 얘기를 하면 밖에 스튜디오로 제가 막 떠들면은 이제 밖에 스튜디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끔씩 박은희 팀장님이랑 얘기하고 뭐 박은희 팀장님께서 웃긴 얘기 해주시면은 저도 웃고 막 그런 네 상황이 오고 가고요. 그리고 예 네, 그래서 노래도 좀 가끔 부르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거나 뭐 가사를 잘 아는 노래가 나오면 뭐 따라 부르기도 하고 I sometimes go through your messages during the song break too. 그리고 원고 확인도 가끔씩 할 때도 있고요. Because sometimes I write the script, I finalize the script right before the show, so I would have to double check them just in case.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song break 동안에 꽤나 많은 걸 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궁금하면 또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 많이 해주세요. TBS EFM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Okay, so what makes you feel frustrated, Morning Groovers? It's such a negative word, but we're going to talk about it and laugh about it all together. 여러분, 아, 답답해 느끼는 순간 언제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nny said, good morning. When grocery lanes are so long, it makes it frustrating. And also, when there's only one person handling the situation, it makes me feel frustrated. Oh my gosh, that is like so inefficient, is it?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런 거는. I can totally feel you. I mean, I guess maybe I'm being wrong, but people in the Philippines are more relaxed than the people in Korean, right? That's what I think. I've never been to the Philippines, so maybe I'm wrong, but because, you know, Korean people are known for doing things fast all the time, like we would totally feel frustrated about the situation. So it's quite surprising that you would also feel frustrated about that too. I guess we are all the same, right? 조국님께서 썸머피디님, 모그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열일 마치고 룰루랄라 퇴근길에 인사드려요. 너무 좋으시겠다. 최근에 제가 답답하다고 느낀 일은 저희 집 반려견 우리가 더위를 많이 타서 참고로 웰시코기 믹스라 털이 3중털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요량으로 중국거래로 대리석 매트를 구입을 해서 깔아줬더니 겁이 많아서인지 올라가지를 않고 목만 겨우 올려놔서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버즈의 겁쟁이 신청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귀엽지? 겁이 나가지고 온몸을 올리지는 못하고 목만 까딱 이렇게 오케이 냅다 이러면서 눕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진 보내주셨어요? 웬일이야. 진짜 그 사진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뭔데? 이러면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사진 같은데요. 진짜 목만 매트 위에 올려놓은 우리 사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손도 올렸네요. 그래도 발. 발이죠? 강아지들은. 손이 아니라. 왜 강아지들한테 맨날 손 이러는 걸까요? 그거 발인데, 그죠? So according to 조국님, the most recent thing that made him feel frustrated is that his dog Uri gets really hot all the time. So to help him cool down, he bought a marble cooling mat, you know, secondhand and laid it out for him. But maybe because he's a bit scared of it, he won't get on it. 아, 그러니까 이거 훈련, 뭐 간식 같은 걸로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간식을 이렇게 하나둘씩 올려두면서 아니면은 이제 조국님께서 매트에 올라가가지고 이리와 이리와 하면서 그 강아지를 앉으면서 서서히 매트를 내려놓거나 아 그 맛보면 되게 좋아할 텐데 아 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무서울 수 있고 한데 한번 맛보면은 거기서 내려오기 싫을 텐데 우리 듣고 있으면 한 번만 올라가 보면 어떠겠니? 이게 다 자기네들 좋으라고 이렇게 사주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참 답답해요. 그죠? 이게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You're doing all these things for the sake of your puppy and they don't know that.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진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Hello and welcome back. You'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your host, Summer Lee, and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me.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EFM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계속해서 저한테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거죠?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listening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to recap today's topic, because that's so important, very, very important, when was the last time you felt so frustrated? 최근 들어서 답답하다고 느꼈던 순간 언제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Let's introduce a couple of more messages regarding that. 우리 Kim's Fan 모닝 그룹께서 지하철에서 이어폰 없이 소리 크게 틀어놓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신호등 바뀌었는데도 딴 생각하느라고 출발하지 않는 앞차 운전자들, 안 그래도 숨 막히는 세상, 좀 속 시원하게 살고 싶습니다. 참교육이 필요한 세상.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So watching videos on the subway with their volumes turned all the way up without their earphones and drivers in the car ahead who don't even move even though traffic light has changed because they are lost in thought. This is a world where some real justice is needed.
2: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최근이 아니라 이런 일상은 늘 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막 자동차가 아니라 그 자전거 막 운전하면서도 스피커 빵빵빵빵 I'm motivated 막 이러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스피커 되게 좋은 거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의도치 않은 BGM을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막 시끄러워 막 무슨 정치 막 경제 막 이런 거 막 쩌고 이게 막 화가 빵 나는 그런 시끌시끌벅적한 그런 영상들 다 같이 들으라고 이렇게 시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Oh my god, it's so frustrating. 이건 약간 그냥 에티켓이죠, 에티켓. 에티켓을 안 지키는 경우.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출발하지 않는 운전자들 이거 진짜 웃긴 게 The funny thing about Korean people is like when you're behind a car or waiting for that, you know, light to turn green again like you would be like wait for it, wait for it and if the car right in front of you doesn't start running within like 3 seconds, you'd be like, bang! 약간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분들은 약간 한 3초 컷인 것 같아요. 신호등이 딱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자마자 3, 2, 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단 3초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뒤에 있는 차는.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순간 빨리빨리 빵!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안 맞는데, 그죠? 신호가 바뀌어도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대체로 다딴거 하시느냐고 출발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죠. 사뚜기 모닝그룹은 저는 뼛속까지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최근 답답함, 아니 그냥 쭉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아 벌써 무슨 문자인지 예측이 되는데 한화 이글스 야구 경기 볼 때입니다. 한화 팬은 공감하실 듯볼 때마다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 하지만 또 보게 되는 이 중독, 이제 답답함이 제 아들에게도 전염되고 있답니다. 오늘의 신청곡 신디 라퍼의 Time After Time. So you're a 한화 Eagles fan, and of course, when it comes to watching every single baseball match, you feel frustrated, and now your son feels the same way too. So I guess your son has become a Eagles fan too. 같이 이제 또 입덕하신 건가요, 아드님께서도? 그래도 같이 보시면 같이 이제 화나면서 보면 좀 재밌죠. 야구는 이제 사람들이 좀 보니까 욕하면서 보는 재미로 항상 보시잖아요. 막 화나는 그런 재미? 좀 특이하긴 한데, 야구는 좀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와, 봤지? 막, 어? 막 우리가 수입한 거 봤지? 막 이러면서 하다가, 조금 못하면 또왜 저래? 이러면서 또 뭐라 뭐라 하고. It's all about nagging when cheering for baseball match here in Korea. But I believe that you have a very, very nice personality. Like, you're a good person, right? 우리 보통 이글스 팬분들은 성격이 되게 뭔가 우직하고 항상 좀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You're a very down to earth person who has a lot of patience. 뭔가 참을성도 있고. 그래서 제 또래에서는 만날 거면은 이글스 팬을 만나라 막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하나 이글스. 제 주변에도 팬 되게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뭐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돼요. 저는 참고로, 네, 쌍둥이 팬입니다. 최근에 쌍둥이들 꽤좀 잘하고 있지 않나요? 야구를 최근 돌아가지고 잘못 봤는데.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now take a song break so that I can get ready for our segment for today. 오늘 그거 이제 코너 준비하러 가는 동안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going out to 사뚜기 morning groover. This is Cyndi Lauper. Time after time.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0: TMI 퀴즈. 여러분, 제가 TMI 퀴즈에서 축구 말고 야구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썸머가 과거 잠실 야구장에 갔었는데요. 자주 갔어요. 근데 야구 경기 직관을 갔는데 수많은 관중들의 야유를 제가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So that is the TMI quiz, everyone. So one time, Summer went to watch a baseball game at 잠실 Baseball Stadium. And somehow, I got booed by so many crowds. So what do you think happened?
1: 과연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온갖 야유를 받았을까요? 저 태어나서 그런 야유 처음 받아봤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Leave your comments on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us on Global Radio.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 가셔서 또 무료로 이렇게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맞춰주세요. 썸머가 야구장에서 왜 야유를 받았지? Why did Summer get booed at a baseball stadium? 도대체 무슨 일이? 한번 맞춰보세요. 뚠뚠뚠 쿵짝짝 쿵짝짝 쿵짝. Okay, Sunset Morning Groover. 코너 코너. 썸머느라 오늘은 월드컵 응원성으로 가주세요 라고 해주셔서 저희가 월드컵 스페셜 에디션 of 코인 노래방 That is what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솔직히 실감이 안 나잖아요. 우리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실감나게 해드려야죠. I mean, so much is going on. And obviously, this World Cup is happening on the other side of the planet. 굉장히 또 먼 데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월드컵에 대해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the 태국 warriors who must play under the conditions of Guadalajara in Mexico, which is like located at an altitude about like 1,500 feet from what I know. 굉장히 또 고도에서 이렇게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훈련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Yeah, yeah, that's what we do. Do you know 손흥민? Do you know 이강인? Okay. 자, 정답들이 쏙쏙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Why did Summer get booed at a baseball stadium? 썸머가 왜 야유를 받았을까요? 6226, a new morning giver texted. 맥주 빨리 마시기, 패배! Yeah, obviously there are a lot of events at baseball stadiums, and maybe it's because that I didn't drink my beer as fast as enough, because that is one of those competitions that they do within the crowd. 땡입니다. 이런 건 안 걸렸어요. 이런 거 걸리면 패배하긴 했을 것 같긴 하네요. 저 탄산을 좀 빨리 잘 못 마셔가지고. But that is not the answer. I got booed by another reason. 또 다른 이유로 제가 굉장한 야유를 받았어요. 달래.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술을 너무 마셔서 주정 부리셨나요?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So were you just like way too drunk at a baseball stadium? 여러분, 제가 술 마시면은요 주사가 없어요. 전 술 마시면 오히려 굉장히 calm해지는 사람입니다. I get super calm once I drink. Like, I'm like the total opposite. You guys may assume that, oh my god, Summer's gonna go so crazy with this energy level. She's gonna get crazy when she's drunk. But no, no, no. 저 술 마시면 되게 calm해집니다. So, 땡! 땡이고요. 아, 정국 OPPA 오셨어요. 저보다 동생이지만 잘생긴 정국 OPPA가 Dreamers. This is to celebrate the Qatar 2022 World Cup. 아, 이때 공연 진짜 멋있었는데 저 이때 입덕했거든요. 아야오, 아야오. 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지니 바지 같은 거 입고 막 반짝이고 막 탁탁 이렇게 공연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약간 마이클 잭슨 같기도 하고. Everybody, 아야오. 아야호, don't boo me. 아야부, 안 돼요. 아야호, yeah. 우리 영 H님께서 곰돌이 홈 경기에서 쌍둥이 유니폼 입고 갔었나요? 아, 진짜 절 몰라보시고. I have basic sense of manners. I wouldn't do stuff like that.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그래요? 곰돌이들한테 빵빵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안 했고요. Happy Life Morning Groover. 다른 팀 응원석에서 쌍둥이 원하셨나요? 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Subby also said, 홈팀 좌석에서 원정팀 원하셨나요? 321만 also said, 상대편 응원석에서 응원하기. 에이, 저 설마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You know, if I'm cheering for the home team, I would be seated at the home team seat, okay? I would wear the uniform in the home seat area. 에이, 그런 건 안 했죠. 제가 좀 약간 가벼운 이유예요, 여러분들. 네, 한번 맞춰보세요.

It has to do with the screen. 뭔가 스크린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스크린과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At a baseball stadium, why did summer get booed? This way. Oh yeah. Hi-ya-ho. Hi-ya-ho. Do you know Jungkook? Do you know Jungkook who sang at Qatar 2022 World Cup? 우리는 BTS 보유국, 손흥민 보유국, 이강인 보유국, yeah. Summer 보유국. 우리는 굉장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 굉장히 또 proud하게 오늘 태국 등사들을 응원하시고요. 우리 5558 굿모닝. 오늘 월드컵 시합이라 필승 코리아 아닌가요? 저희 회사도 11시부터 전체 관람한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wow, such an amazing company you have right there. 이렇게 큰가요? 몰래몰래 찔끔찔끔 볼 바에는 다 같이 시원하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고 계신 사장님들, CEOs, the head of a company, just let people watch the World Cup all together. It's fun. Just do it all together. 이래야 또 이제 업무 또 효율도 올라가고 또 애사심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 뮤지컬러버께서는 TMI 퀴즈. 관중석의 키스타임 화면에 잡혔는데 안 하셨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 힌트 듣고 이렇게 맞추신 건가? 정답이에요. 와, 정답 나면 이제 바로 말씀드리려고요. So that is the answer. Wow, good guess. So this is what happened. I went to the baseball stadium with my university classmate back then, and we actually got caught on that kiss camera. 막 잡혀버린 거예요. But we were absolutely, definitely not in a relationship where we would ever kiss. So when we kept refusing and shaking our heads, the crowd started booing us. 그래서 제 대학교 동기랑 이제 야구장을 갔는데 우린 절대 그런 거 할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친구인데 화면에 Kiss me darling, kiss me tonight 막 이러면서 막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원봉으로 막 X 표시를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뒤를 돌면서 뽀뽀해! 뽀뽀해! 막 이러면서 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좀 상처받았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저한테 이렇게 뽀뽀하라고. 근데 그 와중에 그 동기 남자애가 야 어떡해? 그냥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뭐래 이 바보야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뭔가 노잼이라고 사람들이 막 우우한 것 같은데 장난 삼아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경험이었습니다. So that was the answer. I got caught on the kiss cam and I didn't kiss. So that is the reason why I got booed by many crowds at the baseball stadium. 아, 우리 트랜스크립션 오파들 승리를 위하여 듣고 계십니다. One of the most popular World Cup music. 우리 선세모닝 그룹어께서 뒤늦게 어린이가 받아야 될 파울볼을 성만 누나가 눈치 없이 받고 좋아하신 거 아닌가요? So did you catch the foul ball when the kid was supposed to catch it? 아,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이런 거 받는 거 되게 못해요. 저 파울공 날라온 적 있거든요. 그거를 저도 한번 잡고 싶었는데 가까이 오니까 소리 지르면서 머리를 이렇게 움켜잡고 피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또 땡! 정답이 이미 나와버렸네. 이렇게 빨리 맞춘다고요? 우리 영 H님께서 그러게요. 많이 노잼이었겠네요. 진짜. 그 키스 못하는 춤이라도 추셨어야죠. 아니 어떻게 됐습니다. 아 그런가? 아 하긴 거기서 뭔가 제가 이렇게 막 유혹하는 춤추고 막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어떻게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막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짜증이 나 있던 상태였거든요. 아 왜 하필 얘랑 옷을 때 잡혔어. 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썸남이랑 갔을 때 좀 잡아주지. 그 뭔가 상황이 야속하기도 했고. I guess I wasn't feeling that lucky because obviously I would want to be caught on the kiss camera if I was there with my boyfriend or something. But obviously he was just my good friend. 굉장한데 너무 친구여가지고 아쉬웠다. 과탄다하라 in Mexico. 우리 태국 warriors fighting. Fighting, fighting 많이 보내주시고요. So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World Cup? 이제 곧 몇 시간 후에 방송이 진행이 될 건데요. 11시잖아요. So where are you gonna be watching that World Cup match? Are you even going to be watching that World Cup match?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단 한 경기도 보지 못했어요. I didn't catch any match on the Qatar World Cup back then. 그때 너무 경기를 새벽 아침 이른 시간에 하기도 했고 I was doing a

news show back then, so I had to get up really early. 그래서 뭔가 아, 막 일에 좀 이렇게 뭔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맞나? 집중을 하긴 했나? 그래서 단 한 경기도 못 봐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막 새벽에 막 어디 편의점에서도 보고 치킨집에서도 보고 막 이랬는데 Anyways, 클론 등장했습니다. 클론 and featuring 엄정화 언니 발로차 발로차. 이 노래 저 초등학교 때도 막 불렀던 것 같은데 발로차 막 키 크는 노래라고 그때 막 이거 시켰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발로차 이러다 보면 키가 클 것 같지 않나요? Gotta be stretching out your leg, you know. 발로차 공을 발로차. 우리 태극 워리어들의 완벽한 드리블을 꿈꾸면서 완벽한 에이밍. You gotta aim for the goal, right? 그래서 그 골대에 딱 에이밍 잘하시라고 발로차 우리 골키퍼들 발로차. 골키퍼가 발로차면 안 되죠. Do you know 이강인? Do you know 손흥민?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떻게 또 월드컵 관람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혼자 볼 것 같아요. I think I'll be alone watching the game. 뭐 주변에 같이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볼 것 같은데 Maybe I will be joining some chat room. 저는 뭘 보든 이제 좀 채팅방에 들어가서 다 같이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좀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 만약에 또 올라가고 또 다른 경기 하게 된다면 Maybe I will try to find a way to watch it with the people. 우리 박우리님도 보실 거죠? 경기. 예. 표정님 과연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표정이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감독님도 보셔야죠. 축구 경기. Do you know 손흥민? Yeah? 그렇다고 하시네요. 너무 신나네 갑자기. 여러분 월드컵 볼 때만큼은 You know, as long as when you're watching that World Cup game, just forget about all those stressful stuff. 볼 때만큼은 우리 행복하게 응원하면서 싸우지 말고 Don't fight and we're gonna all become one while we are waving flag. This is K9 waving flag. 여러분 우린 다 같이 태극기를 막 흔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5532 COD 팬 모닝그룹어가 texted again. 저희 아이들은 각각 유치원이랑 학교에서 본다고 빨간 티 입고 간대요. 저도 회사에서 외국인 동료들이랑 볼 예정인데 다 같이 한국 응원하기로 했어요 라고 해줬습니다. Oh, so the kids are off to their school and kindergarten wearing the red t-shirt that is so adorable. 화이팅! 화이팅! 막 이러면서 볼 거 아니에요. 아우 귀여워라. 그리고 회사에서 외국인 동료분들이랑 볼 예정이라고 하셨고 You're saying that your foreigners would cheer for South Korea, so make sure they do that. 속으로 막 체코 이러기만 해보라고 하세요 아주. 예. Let's all cheer for Korea. 강제로 이렇게 응원시키시고요.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그 TMI도 한 번에 맞춰주신 우리 모닝 그루버들 최고입니다. Stay

That was Ariana Grande featuring Iggy Azalea, Problem. 펭귄킬러님께서 굿모닝 답답합니다. 지금 매우 답답합니다. 독일에서 손님이 와서 부산을 가려고 김포공항에 있는데요. 융통성이 없는 독일분 답답합니다. 제발 납기 좀 당겨줘요. 제발이라고 해주셨어요. So I'm at Gimpo Airport right now to go to Busan with a guest from Germany, and I feel so frustrated because they are just inflexible. Please, let's pull in the delivery schedule already. 뭔가 업무를 하면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 봐요, 지금. 이러면은 이제 그 일정 내내 답답하실 텐데. 한숨 나오고. 오늘 하루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펭귄킬러님. 파이팅!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지금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신호 바뀌려고 하는데, 앞차가 30km 이하로 가십니다. 그래서 문자 남길 수 있는 기회가? I'm stuck behind a car going under 30 kilometers per hour right as the traffic light is about to switch from green to red. On the bright side, it gave me a chance to send this message. 진짜 우리 모닝그룹 애들 틈만 나면은 메시지

보내주신 건요. 30km 이하로 천천히 가더라도 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운전하실 때는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하셔도 문자 보내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슬퍼하지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문자창이 조금 썰렁하다, 바람 분다 이러면은 아, 다들 운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I won't get that upset when I don't see many messages morning reverse because I would just think that you guys are all driving.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나요.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모닝 글버들. This has been fun talking about those frustrating moments. 우리 답답함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느끼고 그러긴 하는데, 또 멀리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We get frustrated, but if we are, you know, like 3 steps behind and we are looking at the big picture, maybe it won't be that frustrating situation. After all, you know?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너무 화내지 마시고. Let's all put that little smile, beautiful smile on our face today. 오늘 하루만큼은 좀 우세, 우리 얼굴에다가 미소 장착하시고, 융통성 있게, 그냥 유하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자세, attitude 한번 장착해보는 건 어떨까? 살포시 제안을 드려봅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Morning Reverse, today. 오늘도 함께 이렇게 또 재밌는 사연도 보내주시고, 저 웃겨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고요. 모닝 그루버들 다시 보기 항상 올려두고 있습니다.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이 별도로 있어요. So we have a separate YouTube channel, which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And you can watch basically all of the shows that we have aired. 우리가 지난 이제 날 동안 방송한 것들 다 거기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료로 또 시청 가능합니다. 다시 보기, 다시 듣기 가능하시니까 또그 채널도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이무진, 신호등 들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쾌차한 하루,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Goodbye, Morning Groovers.

J.R. Sean Kingston. Yo.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further,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창구가 열려 있는데요. YouTube, TBS EFM Live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오픈 채팅방, 채팅룸이 있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채팅룸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show at the 6 p.m. The same night and also 2 a.m. the morning after. 오늘은 또 2주 전에 시작된 새로운 코너이죠. 동요 위클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If you haven't been tuning in, we have a brand new segment called 동요 위클리. It's a segment where I match 동요, children's songs with a popular song. 매주 동요, 새로운 동요 두 곡을 소개하는데 단순히 동요만 소개한 게 아니라 그 각 동요와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대중음악, 가요일 수도 있고요. 팝송을 매칭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That's coming up in the part 4 of the show, 4부에 그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다양한 규칙이 있죠. 보통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고 따르는 그런 법, 규칙들이 있습니다. So it may sound very obvious, but our society runs on rules, right? And most of them are so familiar that we follow them without, you know, giving them much thought. 가장 작은 의미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이죠. 그 가정에 역시 규칙이 있는데 이 가정에서의 규칙은 좀 재미있죠. 재미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고 이 사회에서의 이 규칙만큼 strict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가정에서의 규칙은 loose한 의미의 규칙이 좀 많죠. 그래서 그 규칙들이 그 가정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특이한 그런 규칙들도 많이 있습니다. I think the same is true for families, you know, which are perhaps the smallest form of society. And every household has its own set of rules. And some are as strict as any rule that you find in the outside world, while others are a little more, you know, lenient, relaxed. And then there are those wonderfully unique rules that reveal family's personality. 그렇죠. 한 집안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다른 집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뭐 보통 모든 집안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렇죠? Something that's absolutely forbidden in one home might be perfectly acceptable in another. Of course, there are a few things that seem to be you know, off limits in just about every household. 보통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집안에서의 이 규칙을 보면은 이 분위기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Every family has its own, you know, vibe and atmosphere and culture. And if you want to understand what a family is really like, sometimes all you have to do is look at their rules.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룰이 있고 아니면 룰이 전혀 없는 집, lack of rules, you know, if you are talking about different households.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식사 관련 룰. TV를 보면서 밥을 절대 먹지 않는다. Never watch TV when eating. 이런 룰이 있는 집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TV를 틀어놔요. Most of the time, it's not my choice. It's my daughter's choice to wanting to, you know, watch a TV while eating. So kind of talking about the program at the same time. 아니면 굉장히 또 이제 스트릭트한 어떤 유교적인 어떤 집안에서는 첫 숟가락은 꼭 어른이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어른 드시기 전에 절대 못 먹지. So you never let younger ones to eat first before adults do. 그렇죠. 그런 집안 충분히 그런 룰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식사 관련 아니면 뭐 집안 생활 관련
굉장히 또 귀여운 규칙,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러분 집에서의 그런 규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I guess some rules are so specific to certain families that you might find. 그래, 왜 그런 규칙이 있지? 와, 정말 신기하네라고 이렇게 생각될 만한 그런 규칙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규칙들의 어떤 차이를 보면서 이 집안마다 어떤 다른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question to you. 여러분의 집에서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나요? 또 특이한 규칙이 있다면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What are some rules to go by in your household? And if there is any unique or, funny rules that your household has, let us know about that as well. 이런 이야기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5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고요. 아니면 무료로 나누실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하죠. 맥플라이입니다. This is Home is where the heart is.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McFly, home is where the heart is, was the song you heard before the commercial break. So house rules, household rules are the topic on hand that we want to talk about today. And I'm not sure about other people. I mean, I asked the question, of course, right? 제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I thought about my own household. 우리 집은 어떤 규칙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I thought long and hard about what kind of rules we might have in my household, right? 근데 진짜 없더라고요. We don't have any. I mean, there are certain expectations, and they're all voluntary. 뭔가 규칙이라기보다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For example, we never, leave the dishes uncleaned, unwashed for more than a day. 보통 이제 뭔가 설거지는 그날 당일날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But that is sort of an unspoken rule between myself and my wife. 뭐 이렇게 하자라고 딱 정해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But I think there is a certain understanding between us.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하든 꼭 그날이 가기 전에 다 끝낸다라는 암묵적인 어떤 understanding이 있는데 규칙이라고 하기는 좀 모한 것 같습니다. And you know, Dad take out all the trash. 아빠가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I think that's probably true for most of the household, right? But 대부분의 집에 보면은 다 아빠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Because when I do go to a recycling center,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가면은 all I see is dads. I don't see many moms there at the recycling center. 그래서 저는 쓰레기 버리는 거에는 어차피 저의 몫이기 때문에 저의 나름대로의 규칙은 3일에 한 번은 꼭 버린다. 2, 3일 안에는 꼭 버린다. I think especially when there is right? The food trash. I don't really let it sit there for a long time.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So that is my own rule, I guess, right? I mean, nobody enforced that upon me.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은 없지만 그냥 알아서 voluntarily 하는 그런 것도 규칙이라고 할 수 있나요? All I could think of was those kind of things. 우리 집에 규칙이 뭐가 있나? 너무 규칙이 없는 집인가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So what are yours? 여러분들 집에 household rules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노래 듣고 계속 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The Film입니다. 이른 봄날의 멜로디.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Summer Song 들으셨습니다. Chad and Jeremy의 곡이죠. 참 여름을 알리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So talking about the house rules that we all try to keep at home. 여러분들 가정의 규칙 여쭤보고 있었는데요. 앤디 마이크님께서 외박 금지. No staying out overnight, right? I think that is pretty much given, right? It's default. 근데 굉장히 필요한 규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Whether you're a kid or whether you're an adult, right? 뭔가 외박을 하기 시작하면은 if it becomes something that is, you know, granted or, you know, given, right? Then it could cause a lot of problems, you know, down the road. 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그죠? 외박을 하면, 그죠? 아무리 늦어도 집에 들어온다.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박 금지. I think, but it is fortunately a default in most of the household. 신청곡까지 함께 주셨는데 또 알맞은 딱 그 외박 금지와 딱 어울리는 신청곡 주셨네요. 앤디 마이크님의 신청곡 함께 가겠습니다. 임재범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 밤이 지나면 임재범이었습니다. So rule number one, no staying out overnight. I think that is that has to be absolutely rule number one for every household. Don't you think? Okay, let's continue on. Here's another one from 0921님. 우리 집 규칙들 중에 다투었을 경우에 대한 두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So we have two rules whenever there is an argument in the family. Number one is 방문을 잠그지 않는다. Ah, that's 너무 좋은데요. Never lock your door after having an argument. 맞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혼난 다음에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지 않는다. So no slamming doors after getting scolded. 아, 그거 규칙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제가 만들지 못해서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Rule number two, 0921님 says, 다툰 후 다음 날 누군가 먼저 말을 걸면 잘잘못을 떠나 무조건 답변한다. The next day, if someone speaks first, you must respond no matter who is right or wrong. 그렇군요. 다툰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네가 잘못한 거지? 답변 무조건 해야 돼. 예스로 답변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잘못이야, 그지? 그럼 아니? 답변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That's pretty, you know, wise, I think, things to ask for, I think. 맞아요. 뭔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화는 끊기면 안 되죠. I think that is absolutely the principle that we need to, you know, keep. 그래서 0921님 says 아주 어릴 때 시작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는 화해가 아주 쉽답니다. I think we follow these rules since the kids were very young. So I think that's probably why making up is so easy in our family. 알겠습니다. 저도 혼난 다음에 문 꽝 닫지 않기 추가하겠습니다. 신청곡으로는요, Mad Clown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 듣겠습니다. I think this is featuring Call Me, Mad Clown. This is a 비행소년.

couple of songs, Mad Clown, 비행소년, featuring Kami, and the track that immediately followed that song was 해원, Moon, 한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So, house rules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쿨피스님께서는 밤 12시 넘으면 외박. 아, 그건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12시 넘었다고 밖에서 자는 건 아니잖아요. So, if you have a certain curfew, you know, let's say be home by 11 or 12, I think that's good. I think every home has a curfew for, especially for teenage children and also for adults too. 12시 전에 집에 오면은 외박이라는 건 조금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외박은 아니죠. So, Benny님 also sent us a message. One of our house rules is close the window when the air conditioner is on. 그렇죠. 맞아요. 에어컨 킬 때는 창문을 닫는다. That's more of a commonsensical, right? But, you know, it is a rule that we need to actually keep. 운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끔은 근데 그러고 싶죠. 문 조금 열어놓고 에어컨 키고 싶고요.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베니님의 신청곡으로 그럼 1, 2부 마치고 3,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s you know, we have a 동요 weekly coming up in the part 4 of the show. Stick around for that as well. 베니님의 신청곡입니다. Sean, Way Back Home.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4: Drop it.
3: E-S.
4: Come on, yo!
3: EFM.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ed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We have our YouTube stream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as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TBS EFM Live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자창도 항상 열려있죠. 샵 1013, 50원, 10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짧든 길든 다 좋습니다. 신청곡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You can text us at the pound 101.3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messages. Song requests, stories or shoutouts or just a simple 출첵 and the simple message that you are listening to our broadcast. 잘 듣고 있다라는 한마디만 해주셔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희에게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So today we are talking about 규칙s. Household rules, 여러분의 집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는지 또 특이한 규칙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 해왔는데요. Do you have any house rules that everyone must abide by at home? 물론 있겠죠. 대부분 있는데 집안마다 참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I think it's important that, you know, we respect other people's, other households' rules. As I said in the beginning of the show, in the intro, I said, you know, what's absolutely forbidden in one household could be something that is allowed in another household.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의 구성원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가치관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집안의 어떤 룰, 그렇구나라고 또 리스펙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750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셨네요. 1번은 집 나가고 들어올 때 꼭 인사하기. So always greet the family when leaving or coming home, right? Sounds like very reasonable. Number two, 밥 먹을 때 어른이 먼저 드신 후에 먹기. Wait for the elders to start eating before you do. Of course, another given, very basic rules, right? 아주 기본이지만 이 덕에 저희 아이는 어릴 때 인사 잘하는 아이로 아파트 라인에서 소문이 났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진지에 맛난 반찬을 얹어드리고 한입 드시고 나야 먹는 착한 아이였답니다. So, my child became known around our apartment building for always greeting people politely and my child would put the side dishes on my grandma's plate and wait for her to take the first bite as well. 그렇군요. 맞아요. 이렇게 잘하면 정말 너무 이뻐 보이고 착한데 착해 보이고 그죠. 근데 약간 이런 규칙이 있어야지 또 그런 게 또 이제 버릇이 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죠? 감사드리고요. 5750님 신청곡으로 주신 곡은요. 여러 곡이 있었는데 이 곡을 선정해봤습니다. 토이입니다. 소박했던 행복했던.

couple of tracks. Sobak 했던 행복했던, which was a song by Toy, featuring 성시경, I believe, right? And the following track was Nancy Sinatra, Summer Wine. So getting back to our topic of house rules, 1202님께서는 제가 아는 가정 이야기인데 결혼 기념일은 가족들이 무조건 같이 식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다 커서 저녁엔 각자 시간이 안 되어서 새벽 6시에 큐브 목살과 수육해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토픽도 가정의 규칙이라니 그렇군요. A friend of mine, their rule of the household. So on their wedding anniversary, the whole family must eat together no matter what. But since the kids are all grown up, busy in the evenings, they end up actually having a family meal at 6 a.m. in the morning, complete with grilled pork and boiled pork. 그렇군요. 와,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큐브 목살과 수육에 굉장히 그런 그 관심이 가네요. 간단히 드실 수도 있었는데 꼭 큐브 목살과 수육을 하셨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Just kidding. 그래서 저희 집도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 규칙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Kind of reminds me that I should make some rules to make our home a little more beautiful.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와 대단하네요.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또 노력을 했다는 의미이니까요. 1202님께서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은요. G-Dragon의 곡인데요. Featuring 김유나 of 차오림. This is Missing You.

couple of tracks, G-Dragon, Missing You, featuring Kimuna, and sort of a mood changer that I sort of intended, Tomoyasu Hotai, 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 I think the instrumental that you just heard by Hotai, I think you should be very familiar. I think you hear that a lot, right? 그 호타이 토모야스 이분, Japanese guitarist and singer-songwriter. 참, 일본에서는 약간 레전더리한 어떤 기타리스트로 엄청난 기타리스트이시죠, 사실은. 이분의 이름을 딴 기타, 그런 모델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기타, 잘 치는 분이시죠.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BGM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 첫 부분이. 그래서, 재밌는 곡, 또 좋은 곡이라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Sort of a cap off today's topic has been very interesting. Household rules, you know, how each household has, you know, something in common by sharing similar rules. 다 이제 집마다 비슷한 그런 룰이 또 있는가 하면 또, 또 집마다 다른 그 집만의 개성이 또 드러나는 그런 규칙도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모글님께서는 초등학교 때 한 달에 한 번 가족회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사춘기가 되자 어림도 없는 것이 되었지만. We used to have a family, I guess, meeting once a month in my elementary school days. 맞아요. 가족회의. 쉽지 않죠. And as soon as I become, got into the adolescent period, it just kind of stopped happening. 그렇죠. 계속 가기는 쉽지 않죠. 가족 회의 때 무슨 얘기를 보통 하나요? I mean, what are the agendas for family meetings?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대부분 어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끝나는 거겠죠. 그거는 그렇죠. 우주정님께서도 이 굉장히 노래가 굉장히 액션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멘트 주셨고요. And 독더미님께서도 이렇게 멋진 곡이었군요. Right. If you listen to this song in full, it's an awesome instrumental. 정말 멋진 기타 연주곡이죠.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노래 듣고 또 동요 위클리가 기다리고 있는 Part 4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Bon Jovi, Bad Medicine.

That temporarily caused trains to pass through the station without stopping.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요. 현재 그 무정차 통과는 종료되었고 다시 정상 운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행이죠. Fortunately, no injuries were reported and the normal train service resumed at around 11 a.m. after the non-stop operation was lifted. That is a good news. Good to hear.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동요 위클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I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뭔가 더 있는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죠. 동요 위클리 시간 돌아왔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f you're tuning in for the first time, 동요 위클리 is basically introducing two children's songs per week. 한 주에 화요일마다 이제 찾아오는 시간인데 동요 두 곡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동요와 함께 들을 수 있는 대중음악을 매칭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So I will be matching each children's song with a popular song.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은요. 동요계에서는 아주 클래식으로 통하는 곡이고 또 아이들이 듀엣으로 참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It's considered a classic song and often sung as a duet song. 서로의 별이 되어라는 곡인데요. 오서영 작사, 오이섭 작곡. 아주 따뜻한 동요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동요입니다. It talks about a friendship. 그래서 이 가사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내가 외로움으로 힘들어할 때 나에게 먼저 다가와준 너. When I was struggling with loneliness, you were the first ones to reach out to me. 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준 너. You quietly listened to my stories and understood what was inside of my heart.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가고 That's how we became friends, sharing moments of happiness together. 서로가 서로의 쉴 곳이 되어 힘든 시간도 함께 이겨낸다. We became a place of comfort for one another, helping each other through difficult times. 나는 너의 마음속 작은 별. I'm a little star in your heart. 너는 나의 마음속 아름다운 별. And you are a beautiful star in mine.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별이 된다. So we become each other's stars. 각자의 별이 된다. 서로의 별이 된다라는 정말 너무 따뜻한, 너무 동요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가사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두 친구가 부르는데요. 유지민, 홍서연. This is 서로의 별이 돼요.

That was Yujimin, Hongseon, Seoro-ae Byeori Dae-yo. As I said, it's a very popular duet song for 동요. 그래서 아이들 친구 사이 이 친구들이 많이 두 친구가 나와서 같이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저희 딸아이도 친한 친구랑 이 곡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I remember my daughter also sang this song with her very close friend. 참 그래서 감동적이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이라면 그 마음 안에 별이 되어주겠다. 그런 너의 마음 속 그 하늘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주겠다. 서로가.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 아닌가요? So I thought of this song.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이런 내용이 있으면 Cause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I'm gonna give you my heart. 왜냐하면 넌 하늘이니까. 별들로 가득한 하늘이니까 너에게 마음을 줄 거야. Cause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cause you light up the path. 왜냐하면 넌 하늘이니까. 별들로 가득한 하늘이니까. 넌 내 길을 밝혀주니까. 동요스러운 곡은 아니지만 참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Coldplay의 곡입니다. Matching song is a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Coldplay, Sky Full of Scars, a matching song for 서로의 별이 되어. Did you enjoy that pairing? 힐링하는 영신이님께서 힘이 됩니다. 사춘기 딸에게 들려줘야겠네요. 요즘 외롭습니다. Maybe I should have my adolescent daughter listen to it because she's been lonely these days, right? 그 나이 때는 친구가 전부이잖아요. Friends are everything in that age group, especially if going through puberty or you know adolescent. 독더미님 역시 저희 아이도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투박하지만 신경 써주는 귀한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고마워요. My son is going through some rough times these days, but he has friends, thankfully, who you know help him through those tough times. 뽀글님께서도 저는 동요 세그먼트 팬이 되었습니다. 가사가 참 yes. I think the beauty of children's song is just how pure the lyrics are, and 아이들이 이런 가사를 많이 듣고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So let's go to our second pairing. Second pairing, 동요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This song is titled 마법의 주문. 마법의 주문이라는 곡인데 작사 박구슬, 작곡 이가희, and a song by 토마토 어린이집. 토마토 어린이집, 너무 어떤 어린이집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Tomato Nursery Home. 가사가 참 귀여우면서도 굉장히 교훈을 주는 가사입니다. It goes like this.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하면요. 정말로 내 마음 예뻐진 것 같아. If you keep saying you're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it feels like my heart really becomes more beautiful.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요. 점점 더 잘하죠. If you keep saying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I find myself doing even better.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 These are magical words that make things come true. And 짠! 너도, 나도 외쳐줄게, 너에게. Now it's my turn to say them to you. 예쁘다, 멋지다, 잘한다, 최고야. You're beautiful, you're wonderful, you're doing great, you're the best.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 Words that come true like a little magic spell. 교훈... 아주 큰 교훈도 담고 있지만 또 예쁜 그런 가사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토마토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부르는 곡입니다. 마법의 주문.

토마토 합창단, 토마토 어린이집 마법의 주문. How cute. And it is very well written song too. 너무 멜로디도 달콤하고 좋죠. 뽀글님께서 애들 목소리가 사탕 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들리나요? It sounds like they're singing while eating candy. This song, songs like this is considered 유아동요. 유아동요라는 거는 이제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그 나이대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말하거든요. This song is considered the infant children's song, meaning it's intended for lower age group.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아직 이 발음이나 그런 음정 같은 게 완전하게 낼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거든요. So 작곡가들이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쉽고 음역대도 굉장히 이렇게 좁게 만드는 그런 동요이거든요. 유아 동요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imperfection이 들리긴 하죠. But that's the beauty of it, I guess. 이 아이들에게 주는 이 격려의 말, 예쁘다, 너 잘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귀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지를 딱 알려주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How precious and powerful words of encouragement can be for children, telling them that they're beautiful, telling them that they're doing well. 그런 곡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바로 이 곡이 떠올랐습니다. It goes like this. You're insecure. I don't know what's for. 너 정말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 You're turning heads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휙휙 쳐다봐. Don't need makeup to cover up. 화장 안 해도 되고. Being the way that you are is enough. 너 그대로의 모습도 충분하거든. Everyone else in the room can see. 다볼수 있어. Everyone else but you. 너만 빼고. And 이렇게 되죠. Baby, you light up my world like nobody else. And the way you flip your hair gets me overwhelmed.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노래죠. 잘 아시는 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One Direction, What Makes You Beautiful?

What makes you beautiful? One Direction.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곡이고 물론 이 대상도 다른 곡이지만 I think there is one penetrating message, right? 누군가에게 주는 이 격려와 이 칭찬의 메시지는 너무 좋다. 많이 하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Hope you enjoy today's 동요 weekly segment.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Just the Way You Are. 비슷한 맥락의 곡이죠. 브루노 마스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Cutie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we'll see you tomorrow.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Bruno Mars, Just the Way You Are.

0: 아껴도 돼.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3: 在街角与旋律之间 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 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4: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4: 하루팀모델손흥민입니다매일먹는비타민많이먹는것보다얼마나잘흡수되는지가중요합니다그래서하루틴은리포좀제형기술로흡수율을높였어요이제비타민흡수율로까다롭게고르세요대한민국비타민캡틴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판매우리 ENL 하루틴건강기능식품광고

0: 생각했어요.对，생각했다。然后还有什么？比如说拜托，뭐뭐라고부탁했어요，부탁했다。还有什么写也是可以的。刚才我们说的那个노야자석이라고 쓰여있어요.쓰여있다.라고쓰다.还有什么听也是跟这个我们说话有关嘛?뭐뭐라고들었어요.还有什么已经写在那儿的一个东西.써있다.써있다.是嗯会有.뭐뭐라고써있다.已经写在那儿的一个东西.所以呢过去时态是经常出现的.对,那我们直接进入日常生活应用吧.好的,那我们因为日常生活应用比较重要,今天就来多一点。
1: 방금 하나 씨가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你刚才跟那个韩娜见面的时候说什么了呀?하나 씨는
2: 졸업 축하해요라고 했어요. 다소 祝贺你
1: 毕业了.对，祝贺毕业了。선물을 주니까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这个你送礼物过去的时候，那个朋友说什么了呀?
2: 친구는 고마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라고 했어요.
1: 我的朋友说谢谢，我真的很喜欢。那这个地方呢，我们就可以注意到提问的时候都是统一，全部都是뭐라고，同样用뭐라고。那接下来继续，카드에 뭐라고 썼어요?这个卡片上面他写了什么呀?카드에
2: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썼어요.在卡片上写着常常感恩。
1: 준우 씨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你跟他说了什么话呀?
2: 준우 씨가 내일 생일 파티에 올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준우,他说,我能来参加明天的生日宴。
1: 공원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공원的那个标识牌上写的什么呀?
2: 잔디를 밟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在那儿写着请勿踩踏草坪。
1: 점심을 비빔 냉면을 먹을까요? 我们中午吃这个拌面怎么样?
2: 지난번에 연희 씨한테 비빔 냉면이 너무 매워가지고 못 먹어요라고 들었어요. 我上次听연희说，她说这种凉拌的冷面太辣了，吃不了。
1: 나 어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你昨天去医院那个医生说什么了呀?
2: 의사가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医生说别喝咖啡。
1: 방금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刚才老师说什么来着?
2: 선생님께서 기말고사 대신 보고서를 내도 좋습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老师说 期末我们就不考试了，可以递报告书。那我们再来过一遍这个对话吧。这个对话其实信息量也很大。对，然后呢，都是日常生活中经常用到的。嗯，那
1: 방금 하나 씨와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刚才你跟韩娜见面说什么了呀?
2: 하나 씨는 졸업 축하해요라고 했어요. 하나 씨는 다祝贺你毕业了哈。
1: 然后 선물을 주니까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给朋友礼物以后，朋友说什么来着?
2: 친구는 고마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라고 했어요. 朋友说谢谢，我真的很喜欢。
1: 카드에 뭐라고 썼어요? 这张卡片上面写了什么呀?
2: 카드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썼어요. 卡片上写着常常感恩。
1: 준우 씨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你和那个军友说什么了呀？聊什么了呀？
2: 준우 씨가 내일 생일 파티에 올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준우 씨他说他明天能来参加生日宴。
1: 공원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那个公园的指示牌上面,标识牌上面写了什么呀?
2: 잔디를 밟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上面写着请勿踩踏草坪。
1: 점심을 비빔냉면을 먹을까요? 我们中午吃那个拌面好吗?
2: 지난번에 연희 씨한테 비빔 냉면이 너무 매워가지고 못 먹어요라고 들었어요. 上次杨丽西啊，她说这种凉拌冷面太辣了，吃不了。
1: 어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你昨天去医院那个医生说什么来着?
2: 의사가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医生说别喝咖啡。
1: 방금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刚才老师说什么来着?
2: 선생님께서 기말고사 대신 보고서를 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老师说,我们不期末考试了,可以提交报告书,也是可以的。 今天我们第一次提到了引用啊，其实后面还有不少的这种引用的方式，
1: 也有很多。
2: 接下来一起来听杨철带来的《라고 말하고 싶어》。

0: 先从单词来重新复习一下哦，我的来，온다고하다过去，왔다고하다가다去，간다고하다过去，갔다고하다찾다找，찾는다고하다过去，찾았다고하다구입하다买，구입한다고하다过去，구입했다고하다듣다听，듣는다고하다过去，들었다고하다
1: 만들다고하다过去만들었다고하다啊，后呢是形容词，嗯，싸다便宜，싸다고하다过去，싸다고하다많다多，많다고하다过去，많았다고하다길다长，길다고하다过去，길었다고하다달랐다고하다저렴하다便宜，저렴하다고하다过去，
0: 저렴했다고 하다.
1: 춥다
0: 冷. 춥다고 하다.
1: 过去.
0: 추웠다고 하다.
1: 那同样的看一下我们刚才的这个引用的日常会话. 가게 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那个店员说什么来着?
0: 가게 직원이 이 가게에서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这名员工说在他们店里用不了优惠券.
1: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老师说什么啦?
0: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老师说下个礼拜有考试。
1: 선물을 받은 한나 씨가 뭐라고 했어요? 收到礼物的 한나 说什么啦?
0: 너무 예쁘다고 했어요. 她说太漂亮了。一起来听这首强재인 带来的괜찮다고 말해줘。

0: 我们依然是通过对话来了解一下要学习的内容。
1: 남자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说什么啦? 跟你 说什么啦?
0: 남자 친구가 내년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说我们明年结婚吧.
1: 내일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오늘 明天一起吃午饭吧.
0: 죄송해요. 친구가 내일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어요. 对不起,我的朋友已经约了我明天中午一起吃午饭.
1: 这个语法点是什么?
0: 차고.
1: 차고.
0: 라고, 타고, 차고.
1: 那这个拉过还有塔过一般情况下很少用在建议啊提议的这种情况。那我们今天说的这个查过呢，也是间接引用的一种说法，但是呢它可以表示引用别人劝说或者提议的内容。比如说我们一起做什么事情吧，他说我们一起做什么事情吧，跟那个拉过还有这个塔过要做一个区分。
0: 他说引用一下对方提的建议。对。
1: 对方呢提建议的话，我们在这里给他间接引用过来，变成我自己的话。那我们来举个具体的例子，比如说，친구가 버스를 타지 말고 택시를 타자고 했어요. 朋友说什么？他说了不要坐公交车，坐出租车吧。
0: 택시를 타자고 했어요.
1: 对，비가 오니까 등산하지 말자. 那这句话的话呢，我们给他引用过来的话，就是，친구가 비가 오니까 등산하지 말자고. 했어요.对查过，那这个是建议的，完全就是建议性的这种引用。
0: 是，而且它是查过的话，那也就意味着它其实没有什么不规则了吧？
1: 对，虽然是动词结尾的，不是引用的句子嘛，它是找到动词或者说是形容词的最后结尾的那个单词的时候呢，它要找到它的词干，然后呢加上一个查过했어요这样的话就可以了。比如说我们继续拿单词先来看一下吧，보다
0: 보자고하다.보자고하다.주자고하다.주자고하다.만나다.만나자고하다.부르다.부르자고하다.공부하다.공부하자고하다.팔다.팔자고하다.팔자고하다.읽다.읽자고하다.놓다.放.놓자고하다.적다.写.적자고하다.입다.穿. 입자고하다.
1: 닫다. 쇼.
0: 받자고하다.
1: 만들다. 做.
0: 만들자고하다.
1: 씻다. 씻.
0: 씻자고하다.
1: 씻자고하다. 那它这个呢是没有不规则变化的。那我们看一下 듣다.
0: 듣자고하다.
1: 나 묻다. 问.
0: 묻자고하다.
1: 씻다. 装.
0: 씻자고하다.
1: 걷다. 走.
0: 걷자고하다.
1: 那还有 비읍做 소인的单词也是没有不规则变化，直接加 돕다.
0: 돕자고 하다.
1: 줍다, 젠.
0: 줍자고 하다.
1: 하여 눕다, 탕.
0: 눕자고 하다.
1: 굽다, 烤.
0: 굽자고 하다.
1: 시우做收音的单词同样有，但是没有不规则变化. 붙다, 떠.
0: 붙자고 하다.
1: 낫다, 痊愈, 好.
0: 낫자고 하다.
1: 긋다, 화.
0: 긋자고 하다.
1: 적다, 脚.
0: 젖자고 하다.
1: 적자고 하다.
0: 我们来看看日常生活应用吧，这也是重在练习。好的，
1: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你这周打算做什么呢?
0: 친구가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해서 영화관에 갈 거예요. 我的朋友说一起看电影吧，所以我们打算去电影院。
1: 준우 씨를 만났어요? 你跟那个俊友见面了吗?
0: 네, 준우 씨가 졸업하고 같이 창업하자고 했어요. 是的。 俊友他说等毕业了之后我们一起创业。버스
1: 타고 갈까요? 택시 타고 갈까요? 我们到底是坐公交车还是坐出租车呢?
0: 어제 우비 씨가 버스를 타지 말고 같이 택시를 타자고 했어요. 昨天우비啊他说

0: 我们就不要坐公交了，一起坐出租吧。
1: 에리씨와 무슨 약속을 했어요? 你跟那个에리做什么约定了呀?
0: 수업 후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자고 약속했어요. 我们约好了，下了课之后一起去图书馆学习。
1: 오늘 친구하고 안 만났어요? 你今天跟朋友没有见面吗?
0: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친구한테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我突然有了急事，所以跟朋友说，我们下次见吧。
1: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今天会议的时候呢，说了什么来着？
0: 교실 환경을 위해서 교실 안에서 음식을 먹지 말자고 했어요. 为了维持教室的环境，我们建议说以后在教室里就不要吃东西了。
1: 这里我们可以听到，자고나，它后面还会有一些这个 약속하다， 类似于这样的。但是我们可以感觉是建议提议性的这种动词的话呢，也是可以使用的。这个语法有什么我们需要注意的点吗？注意的点其实挺多的。这个首先第一条呢，这个引用的时候，口语中的省略也是可以经常听到的。比如说， 언니한테 아까 무슨 말을 했어요? 내일 만나자 했어요. 내일 만나자고 했어요. 这个锅是可以省略的。对，然后呢，除了这里的引用呢，它还有一些其他的意思。比如说，可以表示行动的目的，还可以表示意图。比如说，웃자고 한 말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 我是为了让你笑，所以才说的这句话。你为什么生气？对，为了让你笑的。我说这句话的目的是웃자고，所以呢，有的时候会有其他的意思要区分一下。
0: 是的，大家在使用的时候注意区分同样的词它在不同位置表达的不同的这些含义哈。我们再来复习一下单词吧。好的，보다看，주자고하다，那还有주다给，주자고하다，만나다见，만나자고하다，부르다叫，부르자고하다，공부하다学习，공부하자고하다，팔다卖，팔자고하다，만들다做，만들자고하다，읽다读。
1: 읽자고하다 찾다找
0: 찾자고하다
1: 놓다放
0: 놓자고하다
1: 적다写
0: 적자고하다
1: 입다穿
0: 입자고하다
1: 받다收
0: 받자고하다
1: 还有这个씻다洗
0: 씻자고하다
1: 不规则变化呢是没有的我们来简单的看一下 듣다听
0: 듣자고하다
1: 돕다帮
0: 돕자고하다
1: 还有 붙다到
0: 붙자고하다 日常生活应用 我们也来过一下。
1: 好的,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这周你做什么呀?
0: 친구가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해서 영화관에 갈 거예요. 我的朋友说一起去看电影吧，所以我们打算去电影院。
1: 준우 씨를 만났어요? 你跟俊友见面了吗?
0: 네, 준우 씨가 졸업하고 같이 창업하자고 했어요. 俊友说等到我们毕业了之后一起创业吧。
1: 버스 타고 갈까요? 택시 타고 갈까요? 我们到底是坐公交车还是坐出租车呢?
0: 어제 우비 씨가 버스를 타지 말고 같이 택시를 타자고 했어요. 昨天우비야他说我们不要坐公交了，一起打车吧。
1: 에리 씨와 무슨 약속을 했어요? 你跟那个에리约好了什么事情啊?
0: 수업 후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자고 약속했어요. 我们约好了下课之后一起去图书馆学习。
1: 오늘 친구하고 안 만났어요? 你今天没有跟朋友见面吗?
0: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친구한테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我突然有了急事，所以跟朋友说我们下次再见吧。
1: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今天开会的时候说什么来了?
0: 교실 환경을 위해서 교실 안에서 음식을 먹지 말자고 했어요. 为了维持教室环境，我们建议说在教室里就不要吃东西了。一起来听这首云冠带来的《헤어지자고》。

0: 준우씨가 오늘 3시에 회의에 왔다라고 했어요. 준영아랑 你今天3点钟来参加这个会议。
1: 네, 알겠습니다. 3시에 뵙겠습니다. 好的,我们3点见。
0: 이링씨가 오비씨를 좀 도와주라고 했어요. 리링说呢,让你帮一下这个雨飞。
1: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好的,我知道了,我会这么做的。
0: 怎么样?你猜到我们今天要学的内容了吗?
1: 有相似的地方,那其实就是我们的知识点了。달라고。
0: 달라고, 还有一个是 주라고. 这里我们可以发现它有一个 라고, 对不对? 但是呢,这个 달라고 했어요, 주라고 했어요呢, 它前面呢,一定是原句,一定是这种命令句, 뭐뭐해 주세요. 用 세요 结尾的这种句型，然后再转达给别人。是，大家可能听起来还是比较抽象，我们慢慢来。那先来看看它的这个语法使用吧。嗯，好的。 달라고 했어요, 주라고 했어요. 它前面呢跟的是动词的这种 아유, 어유的形态，然后后面加上一个补助动词 달다, 주다, 然后最后是 하다 连在一块，比较长。那我们记得是整体的。对，也就是说它前面加了这样的一个形态，然后才加上
1: 달라고 하다, 而不是直接加 달라고 하다。
0: 对，练习一下吧。嗯，好的，보다，先想它的아유어유的形态，보다。
1: 받아달라고 하다，
0: 받아달라고 하다，然后呢，만나다，
1: 同样的这个주다也是可以使用的，我们来看一下，찾다找，찾다찾아요，찾아달라고하다，찾아주라고하다，네，찾아주라고하다，나놓다放，놓아요，놓아달라고하다，놓아달라고하다，놓아주라고하다，적다写，적어요，적어달라고하다，적어주라고하다，뽑다选。
0: 뽑아요,
1: 뽑아달라고 하다, 뽑아주라고 하다.
0: 받다, 쇼.
1: 받아요, 받아달라고 하다, 받아주라고 하다.
0: 씻다, 씻.
1: 씻어요, 씻어달라고 하다, 씻어주라고 하다.
0: 네, 듣다, 팅.
1: 들어달라고 하다, 들어주라고 하다.
0: 나, 줍다, 젠. 비읍, 조소인의 단词.
1: 주어요,
0: 주어요.
1: 주어달라고 하다, 주어주라고 하다.
0: 붓다, 떠.
1: 부어요, 부어달라고 하다. 부어주라고 하다.
0: 嗯，对的，同样它的这个不规则变化呢，仅限于它的这个哎呦哎呦形态的那种。对，嗯，那我们一起来看一下我们日常生活中绘画中的应用吧。 반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반장 说什么来着?
1: 오늘 저녁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今天晚上给我打电话。
0: 애니 씨가 딸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애니는 她跟女儿说什么了?
1: 할머니께 사과를 좀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让我帮他给奶奶带一些苹果。嗯，这里用的是
0: 갖다 드리다，因为本来是 갖다 주다，但是呢，这里用的是 敬语的 드리다，就是送一些，对，带一些。对，한나 씨가 뭐라고 말했어요? 한나 说什么了?
1: 연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让我把铅笔借一下给他。嗯，팀장님이
0: 뭐라고 하셨어요? 주장 说什么了?
1: 이 서류를 우비 씨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让我把这份资料交给雨飞。
0: 왜 우유를 사? 你为什么买牛奶呀?
1: 엄마가 집에 올 때 우유를 사달라고 하셨어요. 妈妈让我回家的时候买牛奶。
0: 嗯，这个달라고주라고两个呢，虽然都可以使用，但是呢，有一点点是不同的。달라고했어요的时候呢，一般情况就是说话的人要求给说话的人本身做什么事情，请求做什么事情的一个转达，拜托的那种感觉。对，拜托，然后做的这个动作的就像，比如说 엄마가 집에 올 때 우유를 사달라고 하셨어요. 妈妈说让我回家的时候呢，买牛奶。买牛奶给谁呢？给妈妈。嗯，但是呢，如果说是 엄마가 집에 올 때 우유를 할머니께 사드리라고 하셨어요. 那这样的话呢，就是说你妈妈说了让我回家的时候买牛奶给谁？给奶奶，给其他的人。
1: 就是这个对象，对，对象可能会有所不同。
0: 对，这个달라고和주라고有这么一点点小小的不同，大家需要注意一下。
1: 是的，那我们再来复习一下吧。
0: 好的，那보다看，
1: 받달라고 하다, 받주라고 하다,
0: 네, 만나다 见。
1: 만나달라고 하다, 만나주라고 하다.
0: 부르다, 叫.
1: 불러달라고 하다, 불러주라고 하다.
0: 청소하다, 打扫.
1: 청소해달라고 하다, 청소해주라고 하다.
0: 팔다, 卖.
1: 팔아달라고 하다, 팔아주라고 하다.
0: 듣다, 听.
1: 들어주라고 하다, 들어달라고 하다.
0: 찾다, 找.
1: 찾아달라고 하다, 찾아주라고 하다.
0: 놓다, 放.
1: 놓아달라고 하다, 놓아주라고 하다.
0: 적다, 写.
1: 적어달라고 하다, 적어주라고 하다.
0: 뽑다, 选.
1: 뽑아달라고 하다, 뽑아주라고 하다.
0: 받다, 收.
1: 받아달라고 하다, 받아주라고 하다.
0: 씻다, 洗.
1: 씻어달라고 하다, 씻어주라고 하다.
0: 줍다, 捡.
1: 주어달라고 하다, 주어주라고 하다.
0: 붓다, 떠.
1: 부어달라고 하다, 부어주라고 하다.
0: 接下来再来听一下我们刚才的这个日常生活中的会话。 반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반장说什么了?
1: 오늘 저녁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让我今天晚上给他打电话。
0: 애니 씨가 딸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애니는 她跟女儿说什么了?
1: 할머니께 사과를 좀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让我给奶奶送一些苹果。
0: 한나 씨가 뭐라고 말했어요? 한나 说什么了?
1: 연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她想要借一下我的铅笔。
0: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组长说什么了?
1: 이 서류를 우비 씨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让我把这份资料转给宇飞。
0: 왜 우유를 사? 为什么买牛奶?
1: 엄마가 집에 올 때 우유를 사달라고 하셨어요. 妈妈让我回家的时候买点牛奶。 这么练习起来的话，其实啊，可能会有一些混乱哈。然后我觉得还是最重要的是要做对比练习。对，今天依然是非常感谢李老师，我们下期见。下期见。接下来一起来听图这一幕김담비带来的《주라주라》。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 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欢迎回到天涯万里情，我是主持人木真，稍后将继续由来自韩国大学中文系的王乐教授以及配音演员朴立新为您演读郑世朗的作品《五十人》当中的全慧婷迷上跳钢管舞的护理师。
3: 全慧婷迷上跳钢管舞的护理师。全护理

That was Gnarls Barkley Crazy.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Did you guys agree with today's opening? Because I mentioned about some ways to torture Korean people. That sounds quite brutal, doesn't it?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방법.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김치 먹는데 라면을, 아니죠. 김치를 먹는데 라면이 아니라 라면을 먹는데 김치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식후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시간을 훨씬 느리게 만든다 등등이 있는데요. I think it's funny how quickly humans adjust to that convenience. I mean, a slow internet connection probably would have felt like a miracle. Let's just say like 10 or 30 years ago. And now it can ruin your entire mood in just 5 seconds. 5초만 버벅거려도 우리는 막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거 왜 이래 인터넷 막 이러잖아요. 그 5초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게 될 만큼 인터넷이 막 빨라졌으니까. Well, maybe that is why it's kind of worthy occasionally noticing the little things that quietly make our days easier and more convenient because they're doing more heavy lifting than we realize. 특히 우리나라에는 편리한 게 진짜 정말 많죠. 최근에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지하철 샌드위치 가게 거기를 정말 몇 년 만에 갔는데요. 아니, 키오스크가 생겼더라고요. But when it comes to that sandwich franchise, you know that you have to customize everything. You have to line up. You have to choose this cabbage, this tomato. Oh, but I don't want that sauce. You have to say things like that. But now you don't have to do that anymore. Like, you don't have to talk at all when you go to that store. 그리고 키오스크가 꽤나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딱딱딱 골라서 하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참 세상이 좋아졌는데 좋아진 만큼 그 갑작스러운 고장나는 것 그리고 약간의 그런 지체가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that?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제 사연과 신청곡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남겨주세요. Just like these amazing people who are making their own miracle morning. 모닝그룹과 함께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시고 계신 우리 모구들, 그리고 또 우리 알바생들 얼마나 열일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월요일 날 안 오셨던데 바쁘셨나요? 오늘 또 일찌감치 찾아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썸머 누나 티봉이 까꿍 오늘 우리 만나는 거 맞죠? 설렌다 빨리 보고 싶어요. 너무 빨리 보고 싶으신 나머지 방송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딱 남겨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닝 그룹은. Having you joining us as a morning group crew is making our studio extra bright and shiny. 뭔가 sunset, sun 굉장히 밝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으세요. 우리 닥터 페이퍼님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and more check-in messages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코코 모닝 그룹어 상민 모닝 그룹어 항상 얼리버드 모닝그룹버드 오늘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Early bird part-timers, I love it. 오늘도 열리 해주시고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MG Q&A after a short word from our sponsor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at is right, Morning Groovers. We are going to uncover you, unveil you to find out more about you. 우리 모닝 그루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our daily segment MG Q&A. So here I'm going to ask you a question, which will be the topic for today's show, and you need to answer whil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Okay, s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It's kind of related to today's opening, actually. We talked about how life has become very convenient, right? S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ah, this is so frustrating?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think, this is driving me crazy? 여러분께서 최근에, 아, 답답해를 외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좀 일상생활하면서 답답하다고 느꼈을 때 언제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one time, you know, I'm never late to work. It's kind of scary for me to say this because I don't know. 약간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전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knock on wood. 근데 어쨌든 지각을 웬만하면 잘안 하는 편인데, there was this one time where I was almost late to work. 저는 항상 뭔가, 좀 10분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약간 늦게 나와서 차가 막히고 이러면서 간당간당하게 도착할 것 같은 거예요. And that is driving me crazy. 저는 그럴 때마다 미치거든요. 막 지각하면 안 된대. 막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미 막 진짜 100까지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는 길에 신호가 다 빨간불이고, 차가 막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또 다음 신호도 또 빨간불이고, 꼬여 이렇게 늦는 날에는 꼭 신호가 말을 이렇게 안 들어주고 제 편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Yeah, I got stuck at every red light on my way to work, and I was almost late. I wasn't late. 늦진 않았어요. 그치만, 그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조바심을 가지고 막,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되게 답답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또 이제 성격이 유한 사람은, 에, 늦으면 늦나 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밖에서 누가 약간 찔리셔가지고 웃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불안한 스타일이어서 그럴 때 되게 답답했고요. Sometimes I feel a little frustrated, not so much, but a little frustrated, when I'm in the elevator, and when the elevator is full of so many people, and the person right in front of the button won't press the close button. 이럴 때 조금 답답해요. 엘리베이터가 막 이제 엄청 만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맨 뒤에 있는 거고,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죠. 오직 그 사람만이. 너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닫힌 버튼을 안 누르신다. 조금 답답해요. 막 핸드폰 보시면서 이러면. 근데 또그 엘리베이터가 막 점심시간에 걸려가지고 매층 막 쓰는 거예요. 그럼 닫힌 버튼 닫아야 되는데, 그죠? 걸음걸음 소리가 딱 들려오는 순간 닫힌 버튼을 누른다. 전 가끔 그래요. 어떡해요. 너무 나빴나요? 그래 놓고서는 제가 엘리베이터 못하면 잠깐만요! 막 이러고, 닫힌 버튼 누르면 좀 슬퍼하고.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 아닐까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When was the last time that made you think this is driving me crazy?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좀 답답해라고 느끼는 순간, 최근에 답답해를 외친 순간, 언제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take a listen to Gorillaz Feel Good.

So, morning groovers, what recently made you feel frustrated or what drove you crazy recently? 최근 들어가지고, 답답해. 왜 이렇게 답답해? 너무 답답해.를 외치게 한 순간, 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2892 모닝 그룹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오랜 청취자분이시죠? 모닝 모닝, 오늘은 메시지 성공이네요. 즐거운 에너지 받고 출근합니다. 최근에 저의 답답함은 사춘기 오신 아드님과 대화할 때 답답해서 돌갔어요. So heading to work filled with joyful energy, my recent frustration is my teenage son who has entered puberty. When I talk to him, it is so frustrating. 이라고 하셨네요. 우선 운전을 항상 하셔가지고 메시지를 못 보내시는데 오늘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별게 다 축하할 일이죠? 사춘기 이거 모든 부모님들이 다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무려 5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막 하시잖아요. 이 사춘기란 무엇일까? What is puberty? Why is it making our parents' life so difficult? 얼마나 말이 안 통하시길래 그러는 걸까요? 근데 자녀랑은 대부분 말이 안 통하지 않나요? 사춘기 전에는 말 더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릴 때도 말 안 통하고 이제 제 나이에는 친구들이 이제 막 아기를 낳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갓난아기 엄마들이 좀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에는 저보고 제발 좀 집에 놀러오라고 막 그래요. 사람이랑 좀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성인이랑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고 말이 안 통해서. 근데 사춘기가 돼도 말이 안 통하나 봅니다. 아니면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maybe it's not that you are not able to share a conversation. Maybe it's because that they just close up to you. They just don't want to have conversation with you at all. 근데 뭐 그럴 땐 놔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뭐 말하기 싫다는데 굳이 그냥 그래 놀아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말이 쉽지.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조바심이 들겠어요. 그죠? 아우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수님. 그리고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핑키 핑키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예쁜가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의 최근 진짜 답답했던 일은 얼마 전에 속초 갈 때 남편이 운전하면서 차량 충전기가 덜컹거리니 다시 껴달라고 해서 빼고 다시 끼려는데 보조석에서 잘 안 껴지더라고요. 남편이 답답하다면서 잘 좀 해보라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답답한데 남편도 왜 못하냐.

냐고 보채는 거예요. 기다려봐 하면서 또 하는데 그 와중에 부품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나. 남편이 졸음쉼터 들어가서 답답하구만 하면서 끼는데 저도 진짜 답답했어요. I can totally picture that situation. So your husband is basically driving, and because he cannot multitask, he would ask you to do some favor, and you were trying to, put the charger in the right place, but that didn't work. You were really trying to help. All you were doing was trying to help, but then since you weren't able to do it properly, your husband would be like, "What are you doing? Just do it. It's not difficult." 아, 그 상황이 너무, 아니,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체육부장님. 체육부장님도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아, 알았어, 잠깐만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걸 또 답답해 하시다니. 억울해요, 체육부장님. 제가 더 억울해. 막 체육부장님이, 아, 싫어. 막, 아, 몰라. 나할줄 몰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 왼쪽? 여기? 떨어졌네? 어떻게? 하면서 진짜 그, 뭔가, 미안함과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 그것도 몰라주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전만 해야 돼요. 그죠? 옆에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뭐라든 그냥 어차피 내가 신경 써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Even if you pay attention to other stuff while you're driving, there's nothing you can do. You can't change anything. So just listen to the person sitting next to you and focus on driving, right? That would make some peaceful driving condition. 그래야 좀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우리 체육부장님 속초 되게 즐겁게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지난번에 속초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충전기 잘 고정해 주시고요. 다시는 뭐 떨어지지 않게 뭐 접착제를 붙이시던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충전기 저도 되게 좀 덜컹거리는데 이걸 사야 되는데 새로. I also have to recharge it, like replace it to a new one. But then like, I keep forgetting. 자꾸 까먹게 돼요. 그래서 그 덜컹거리는 충전기에 한 번은 그냥 손으로 잡고 이렇게 운전한 적도 있고. 위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큰일 날수 있어요. 차량 충전기가 잘 고정되도록 여러분들 더블체크 하시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is topic, okay? So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Oh my gosh, this is so frustrating"? Do you know that there is no literal translation for 답답해 in English? 답답해라는 말이 명확한 그 영어 단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 K, 한국인들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외국인들은 별로 그런 감정을 잘못 느끼나? 어쨌든, 아, 답답해. 이거를 그 우리나라의 그 정서와 감정을 담아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딱히 없어요. I wish you guys would also find out about the true meaning of 답답해 if you're a foreign listener. It's something very, very special. 진짜 K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아, 답답해!를 외친 이유, 무엇이 있는지, 사연, 그리고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are watching me on Poynin Radio, on Viable Radi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리고 우리 카톡, 오픈 채팅방, TBS EFM 모닝그루브에서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열일해야죠, 그죠? Alright, I'm gonna be back after a song. This is CeeLo Green, Forget You.

morning. Our 반장님 is here saying hello. 우리 또 출첵하시는 반장님 굿모닝이고요. 서비님도 반갑습니다. 굿모닝.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댓글 남겨주셨고요. 3998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서마피디님. All listeners, stay healthy and stay cool.

in their summer heat. Thank you. Thank you for this caring message. I mean, it is pretty cool this morning, isn't it? 오늘 아침 나름 조금 선선하지 않았어요? Yesterday, when I actually fell asleep, I had to close the windows for a second. 저는 막 그 창문을 좀 요즘엔 다 열고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약간 쌀쌀한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닫고 잤어요. 닫고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제법 막 엄청 덥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요즘에 모기 선생님들 출몰하셨나요? You know, do we have mosquitoes out there these days? Maybe it's too early for them to be there. 좀 천천히 좀 오셨으면 좋겠고, 아직 안 오셔도 되니까, 예,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기 너무 무서워요, 그죠? 본격적인 여름이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Do you guys think that we are experiencing authentic summer right now at this moment? Or do you think we're a little early for that? 전 아직 아니다. 예, 한 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Alright, let's get to MG Q&A.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this is so frustrating? 좀 답답해 라고 느꼈던 순간 최근에 언제 있으셨는지 여쭤봤는데요. 우리 얼짱님께서, 아, 저는 길 걸을 때 핸드폰 보면서 길 막고 느리게 걷는 사람 답답해요. 제발 앞 좀 보세요. I get so frustrated by people who block the way and walk slowly while looking at their phones when walking on the street. Please look ahead. 아, 진짜 그러니까요. 뭐 내가 딱히 급한 건 아니어도 괜히 막 길을 이렇게 그 좁은 골목길에서 막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걷고 막 얼찌나 답답한지 그 골목길, 좁은 골목길이 트일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반대해서 걸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I think it goes the same way when that phone-looking people like just walks right in front of you towards you because they can basically bump into you and it's dangerou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답답한 걸 떠나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차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we basically cannot expect anything on the road. Even, you know, on the way when people can only walk, like maybe we could run into bicycles, I don't know, some barking dogs or whatever. So it's like driving. Even though you're walking, you have to look straight forward. 그러니까는 운전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는 핸드폰을 좀 두고 이렇게 앞을 좀 정면 응시하고 걷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 이슈 때문에. For the sake of our own safety, right? 잔소리 썸머였고요. 여태까지 넘어가 볼게요. 해피라이프님께서 어제 도서관 강좌 들으러 갈 때 빌렸던 책들을 반납해야지 하고 책이 있는 선반 쪽으로 갔는데요. 갑자기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 기억력에 답답함이 빌려왔어요. 또 강의를 다 듣고 텀블러를 깜빡하고 테이블에 놓고 와서 다시 찾으러 갔을 때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텀블러 찾으러 가는 길에 책 반납하고 왔네요. I know we are sometimes a little frustrated about ourselves because we are very forgetful. We're constantly forgetting things. You know, sometimes we will be like, you know, holding onto our phone, and then we'd be like, why did I hold my phone? 내가 핸드폰 지금 왜 킨 거지? 나 뭐 검색하려고 그랬지? 막 이럴 때도 있고. You're not alone when it comes to this forgetful moments. 그러니까 걱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걸 깜빡하지? 나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약간 안심하게 되는? 아니 우리 다 같이 그냥 기억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되면 기억력 좋은 사람이 승자 되겠는데? But anyways, you're not alone, Happy Life님.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막 그래요. 답답하기보다는 좀 웃겨요. You know, when you realize that you have forgot about the most stupid thing ever, like, you would just laugh about it, and you would be like, why did I forget that? 나 왜 이래? 이러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웃프네요, 웃어요. 웃으면서 뭔가 슬픈. You know, it's funny and sad at the same time. Morning Groovers, what drove you crazy recently? 최근 들어서 답답해를 외치는 순간이 언제인지 요 사소한 모먼트라도 좋거든요. 답답한 모먼트, 누구 때문에 답답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답답했다, 나 자신에게 답답했다, 다 좋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m gonna be back after Kelly Clarkson, Onni, Breakaway.

So while I was introducing the song title, I said Kelly Clarkson Only, and 박우리 팀장님 was like laughing outside the studio. 전 제가 좀 주로 좋아하는 사람들 언니라고 불러서 우리 팀장님도 가끔 언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차마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워라탱크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그럴게요. 워라탱크님 감사해요. 워라탱크님도 즐거운 하루 같이 보내시는 거 어떠세요? 켄님, 안녕하세요. 썸머님. 노래나 광고가 나올 때 앉아서 주로 뭘 하세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는 라디오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So what are you doing during the song breaks or when you have some sponsor breaks? I think you talk. So while watching you on Viewer Radio, it got me so curious. 어머 여러 가지 해요. 여기 제 앞에 누군가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얘기도 하고요. 농담이고요. There's nobody in the studio but me. 스튜디오 안에는 일단 저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 창이 있거든요. 그 유리창 건너편에 the engineer and 박은희 팀장님 is seated outside the studio. 여기 토크백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고 이제 얘기를 하면 밖에 스튜디오로 제가 막 떠들면은 이제 밖에 스튜디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끔씩 박은희 팀장님이랑 얘기하고 뭐 박은희 팀장님께서 웃긴 얘기 해주시면은 저도 웃고 막 그런 네 상황이 오고 가고요. 그리고 예 네, 그래서 노래도 좀 가끔 부르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거나 뭐 가사를 잘 아는 노래가 나오면 뭐 따라 부르기도 하고 I sometimes go through your messages during the song break too. 그리고 원고 확인도 가끔씩 할 때도 있고요. Because sometimes I write the script, I finalize the script right before the show, so I would have to double check them just in case.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song break 동안에 꽤나 많은 걸 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궁금하면 또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 많이 해주세요. TBS EFM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Okay, so what makes you feel frustrated, Morning Groovers? It's such a negative word, but we're gonna talk about it and laugh about it all together. 여러분, 답답해 느끼는 순간 언제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nny said, "Good morning. When grocery lanes are so long, it makes it frustrating. And also, when there's only one person handling the situation, it makes me feel frustrated. Oh my gosh, that is like so inefficient, is it?"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런 거는. I can totally feel you. I mean, I guess maybe I'm being wrong, but people in the Philippines are more relaxed than the people in Korean, right? That's what I think. I've never been to the Philippines, so maybe I'm wrong, but because, you know, Korean people are known for doing things fast all the time, like we would totally feel frustrated about the situation. So it's quite surprising that you would also feel frustrated about that too. I guess we are all the same, right? 조국님께서 써머피디님, 모그가족 분들 안녕하세요. 열일 마치고 룰루랄라 퇴근길에 인사드려요. 너무 좋으시겠다. 최근에 제가 답답하다고 느낀 일은 저희 집 반려견 우리가 더위를 많이 타서 참고로 웰시코기 믹스라 털이 3중 털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요량으로 중국거래로 대리석 매트를 구입을 해서 깔아줬더니 겁이 많아서인지 올라가지를 않고 목만 겨우 올려놔서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버즈의 겁쟁이 신청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귀엽지? 겁이 나가지고 온몸을 올리지는 못하고 목만 까딱 이렇게 오케이 냅다 이러면서 눕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진 보내주셨어요? 웬일이야? 진짜 그 사진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뭔데? 이러면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사진 같은데요. 진짜 목만 매트 위에 올려놓은 우리 사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손도 올렸네요. 그래도 발. 발이죠? 강아지들은. 손이 아니라. 왜 강아지들한테 맨날 손 이러는 걸까요? 그거 발인데, 그죠? So, according to 조국님, the most recent thing that made him feel frustrated is that his dog, Uri, gets really hot all the time. So, to help him cool down, he bought a marble cooling mat, you know, secondhand, and laid it out for him. But maybe because he's a bit scared of it, he won't get on it. 그러니까 이거 훈련, 뭐 간식 같은 걸로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간식을 이렇게 하나둘씩 올려두면서. 아니면은 이제 조국님께서 매트에 올라가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그 강아지를 앉으면서 서서히 매트를 내려놓거나 그 맛보면 되게 좋아할 텐데 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무서울 수 있고 한데 한번 맛보면은 거기서 내려오기 싫을 텐데 우리 듣고 있으면 한 번만 올라가 보면 어떠겠니? 이게 다 자기네들 좋으라고 이렇게 사주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참 답답해요, 그죠? 이게 다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You're doing all these things for the sake of your puppy, and they don't know that.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쵸? 진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So from what I remember, 조국's puppies, their names are 우리 and 둘이, right? 우리 둘이었던 것 같은데요. 강아지 두 마리 키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퇴근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하시는데 종종 사진 보내주세요. 너무 귀엽네요, 여러분들. 강아지 사진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강아지 되게 좋아하니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ese frustrating moments later on. 계속해서 우리 좀 최근에 답답했던 순간 언제인지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 w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don't go anywhere. 어디 가지 마세요. Stay tuned. This is Pods, 겁쟁이.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Hello and welcome back. You a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your host, Summer Lee, and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me.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EFM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계속해서 저한테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거죠?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listening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to recap today's topic, because that's so important, very, very important, when was the last time you felt so frustrated? 최근 들어서 답답하다고 느꼈던 순간 언제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Let's introduce a couple of more messages regarding that. 우리 Kim's Fan 모닝 그룹께서 지하철에서 이어폰 없이 소리 크게 틀어놓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신호등 바뀌었는데도 딴 생각하느라고 출발하지 않는 앞차 운전자들, 안 그래도 숨 막히는 세상, 좀 속 시원하게 살고 싶습니다. 참교육이 필요한 세상.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So watching videos on the subway with their volumes turned all the way up without their earphones and drivers in the car ahead who don't even move even though traffic light has changed because they are lost in thought. This is a world where some real justice is needed.
2: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최근이 아니라 이런 일상은 늘 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막 자동차가 아니라 그 자전거 막 운전하면서도 스피커 빵빵빵빵 I'm motivating 막 이러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스피커 되게 좋은 거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의도치 않은 BGM을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막 시끄러워 막 무슨 정치 막 경제 막 이런 거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막 화가 팍 나는 그런 시끌시끌벅적한 그런 영상들 다 같이 들으라고 이렇게 시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Oh my god, it's so frustrating. 이건 약간 그냥 에티켓이죠, 에티켓. 에티켓을 안 지키는 경우. 그리고 이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출발하지 않는 운전자들 이거 진짜 웃긴 게 The funny thing about Korean people is like when you're behind a car or waiting for that, you know, light to turn green again like you would be like, wait for it, wait for it and if the car right in front of you doesn't start running within like 3 seconds, you'll be like, bang! 약간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한 3초 컷인 것 같아요. 신호등이 딱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자마자 3, 2, bang!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단 3초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뒤에 있는 차는.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순간 빨리빨리 뻥!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안 맞는데, 그죠? 신호가 바뀌어도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대체로 다 딴 거 하시느냐고 출발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죠. 사뚜기 모닝그룹어, 저는 뼛속까지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최근 답답함, 아니 그냥 쭉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아, 벌써 무슨 문자인지 예측이 되는데 한화 이글스 야구 경기 볼 때입니다. 한화 팬은 공감하실 듯 볼 때마다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 하지만 또 보게 되는 이 중독. 이제 답답함이 제 아들에게도 전염되고 있답니다. 오늘의 신청곡 신디 라퍼의 Time After Time. So you're a 한화 Eagles fan and of course when it comes to watching every single baseball match, you feel frustrated and now your son feels the same way too. So I guess your son has become a Eagles fan too. 같이 이제 또 입덕하신 건가요? 아드님께서도? 그래도 같이 보시면 같이 이제 화나면서 보면 좀 재밌죠? 야구는 이제 사람들이

예, 좀 보니까 욕하면서 보는 재미로 항상 보시잖아요. 막 화나는 그런 재미? 좀 특이하긴 한데, 야구는 좀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와, 봤지? 막, 어? 막 우리가 수입한 거 봤지? 막 이러면서 하다가, 조금 못하면 또왜 저래? 이러면서 또 뭐라 뭐라 하고. It's all about nagging when cheering for baseball match here in Korea. But I believe that you have a very, very nice personality. Like, You're a good person, right? 우리 보통 이글스 팬분들은 성격이 되게 뭔가 우직하고 항상 좀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You're a very down to earth person who has a lot of patience. 뭔가 참을성도 있고. 그래서 제 또래에서는 만날 거면은 이글스 팬을 만나라 막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하나 이글스. 제 주변에도 팬 되게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뭐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돼요. 저는 참고로, 네, 쌍둥이 팬입니다. 최근에 쌍둥이들 꽤좀 잘하고 있지 않나요? 야구를 최근 들어가지고 잘못 봤는데.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now take a song break so that I can get ready for our segment for today. 오늘 그거 이제 코너 준비하러 가는 동안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going out to 사뚜기 morning groover. This is Cyndi Lauper. Time after time.

Let's go! The World Cup season is here, the time that we have been waiting for 4 years. A lot of things can happen in 4 years, so we have waited long enough. 카타르 월드컵이 어제 같은데 벌써 월드컵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 And we are expecting the first big match with South Korean, of course, the 태극 Warriors versus the Czech Republic. And we hope our 태극 Warriors to win. 우리 모두 우리 태극 전사들의 승리를 바라고 있죠. Prison Korea 이렇게 외쳐주시고요. If you see some people out there, just ask them a question. Hey, do you know 손흥민? Do you know 이강인? Very, very popular players in Korea. Do you know 홍명보? 뭐 이런 거. Do you know 2022? No, not 2022. 2002 World Cup. 우리 4강 진출했는데, you know? 막 이러면서 We have to be proud about ourselves. 우리는 대단한 태극 전사 보유국. 앞으로 승리를 쭉쭉쭉 기대를 해보면서 We gotta get it started with Colleen 노래방. 우후! 우리 펭귄킬러님, looks like you're excited. 아싸! 코너 코너 준비! 라고 해주셨습니다. 코너 코너, code stands for Korea. 외쳐! In Korea, 윤대원 밴드가 지금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Hey, 여러분. So obviously, this soccer match is sports, one of our sports activity. So I have a TMI quiz. 아 또, 썸또 TMI 가져왔어. 맞아요. 저 TMI 가져왔고요. Today's TMI quiz is going to be related to some sports. And we actually found this song. 우리 방울팀장님께서 이 노래를 찾아주셨어요. 직접 심으셨답니다. This is Shakira and Burna Boy, Die Die. And this is 2026 World Cup song requested by our morning groover, Happy Life Morning Groover and Ben's Burrell. So we are obviously playing this song for you guys. Enjoy. Yeah, let's go. Dale, dale. Okay, getting back to our TMI quiz. 여러분, 제가 TMI 퀴즈에서 축구 말고 야구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썸머가 과거 잠실 야구장에 갔었는데요. 자주 갔어요. 근데 야구 경기 직관을 갔는데 수많은 관중들의 야유를 제가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So that is the TMI quiz, everyone. So one time, Summer went to watch a baseball game at 잠실 baseball stadium. And somehow, I got booed by so many crowds. So what do you think happened? 과연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온갖 야유를 받았을까요? 저 태어나서 그런 야유 처음 받아봤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on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us on Global Radio.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 가셔서 또 무료로 이렇게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맞춰주세요. 썸머가 야구장에서 왜 야유를 받았지? Why did Summer get booed at a baseball stadium? 도대체 무슨 일이? 한번 맞춰보세요. 둔둔둔 쿵짝짝 쿵짝짝 쿵짝. Okay, Sunset Morning Groover. 코너 코너 썸머느라 오늘은 월드컵 응원송으로 가주세요 라고 해주셔서 저희가 월드컵 스페셜 에디션 of 코인 노래방 That is what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솔직히 실감이 안 나잖아요. 우리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실감나게 해드려야죠. I mean, so much is going on. And obviously, this World Cup is happening on the other side of the planet. 굉장히 또 먼 데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월드컵에 대해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The 태극 Warriors who must play under the conditions of Guadalajara in Mexico which is like located at an altitude about like 1,500 feet from what I know 굉장히 또 고도에서 이렇게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훈련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Yeah, yeah, that's what we do. Do you know 손흥민? Do you know 이강인? Okay. 자, 정답들이 쏙쏙히

뮤직비디오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Why did Summer get booed at a baseball stadium? 썸머가 왜 야유를 받았을까요? 6226 A new morning giver texted. 맥주 빨리 마시기 패배. Ah, yeah. Obviously, there are a lot of events at baseball stadiums, and maybe it's because that I didn't drink my beer as fast as enough, because that is one of those competitions that they do within the crowd. 땡입니다. 이런 건 안 걸렸어요. 이런 거 걸리면 패배하긴 했을 것 같긴 하네요. 저 탄산을 좀 빨리 잘 못 마셔가지고. But that is not the answer. I got booed by another reason. 또 다른 이유로 제가 굉장한 야유를 받았어요. 달래. 우리 페니킬러님께서 술을 너무 마셔서 주정 부리셨나요?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So were you just like way too drunk at a baseball stadium? 여러분, 제가 술 마시면은요 주사가 없어요. 전 술 마시면 오히려 굉장히 캄해지는 사람입니다. I get super calm once I drink. Like, I'm like the total opposite. You guys may assume that, oh my god, Summer's gonna go so crazy with this energy level. She's gonna get crazy when she's drunk. But no, no, no. 저 술 마시면 되게 캄해집니다. So, 땡! 땡이고요. 아, 정국 OPPA 오셨어요. 저보다 동생이지만 잘생긴 정국 OPPA가. Dreamers, this is to celebrate the Qatar 2022 World Cup. 아, 이때 공연 진짜 멋있었는데 저 이때 입덕했거든요. 아야오, 아야오. 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지니 바지 같은 거 입고 막 반짝이고 막 이렇게 공연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약간 마이클 잭슨 같기도 하고. Everybody, 아야오. 아야호, don't boo me. 아야후, 안 돼요. 아야호, yeah. 우리 영 H님께서 곰돌이 홈 경기에서 쌍둥이 유니폼 입고 갔었나요? 아, 진짜 절 몰라보시고. I have basic sense of manners. I wouldn't do stuff like that.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그래요? 곰돌이들한테 빵빵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안 했고요. Happy Life Morning Group. 다른 팀 응원석에서 쌍둥이 원하셨나요? 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Subby also said, 홈팀 좌석에서 원정팀 원하셨나요? 321만 also said, 상대편 응원석에서 응원하기. 에이, 저 설마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You know, if I'm cheering for the home team, I would be seated at the home team seat, okay? I would wear the uniform in the home seat area. 에이,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좀 약간 가벼운 이유예요, 여러분들. 네, 한번 맞춰보세요. It has to do with the screen. 뭔가 스크린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스크린과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At a baseball stadium, why did Summer get booed? This way. Oh, yeah. Ayaho, Ayaho. Do you know Jungkook? Do you know Jungkook who sang at Qatar 2022 World Cup? 우리는 BTS 보유국, 손흥민 보유국, 이강인 보유국, yeah. Summer 보유국. 우리는 굉장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 굉장히 또 proud하게 오늘 태국 동사들을 응원하시고요. 우리 5558 굿모닝. 오늘 월드컵 시합이라 필승 코리아 아닌가요? 저희 회사도 11시부터 전체 관람한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such an amazing company you have right there. 이렇게 그니까요, 몰래몰래 찔끔찔끔 볼 바에는 다 같이 시원하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고 계신 사장님들, CEOs, head of a company, just let people watch the World Cup all together. It's fun. Just do it all together. 이래야 또 이제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또 애사심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 뮤직컬러버께서는 TMI 퀴즈. 관중석에 키스타임 화면에 잡혔는데 안 하셨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 힌트 듣고 이렇게 맞추신 건가? 정답이에요. 와, 정답 나면 이제 바로 말씀드리려고요. So that is the answer. Wow, good guess. So this is what happened. I went to the baseball stadium with my university classmate back then, and we actually got caught on that kiss camera. 막 딱 잡혀버린 거예요. But we were absolutely, definitely not in a relationship where we would ever kiss. So when we kept refusing and shaking our heads, the crowd started booing us. 그래서 제 대학교 동기랑 이제 야구장을 갔는데 우린 절대 그런 거 할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친구인데 화면에 Kiss me darling, kiss me tonight 막 이러면서 막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원봉으로 막 X 표시를 했죠. 그때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뒤를 돌면서 뽀뽀해! 뽀뽀해! 막 이러면서 우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좀 상처받았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저한테 이렇게 뽀뽀하라고. 근데 그 와중에 그 동기 남자애가 야 어떡해? 그냥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머리 바보야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뭔가 노잼이라고 사람들이 막 우우한 것 같은데 장난 삼아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경험이었습니다. So that was the answer. I got caught on the kiss cam and I didn't kiss. So that is the reason why I got booed by many crowds at the baseball stadium. 아, 우리 Transcription of Others 승리를 위하여 듣고 계십니다. One of the most popular World Cup music. 둥둥둥둥짝 Yeah, yeah, yeah. 우리 선스모닝 그룹어께서 이제 뒤늦게 어린이가 받아야 될 파울볼을 선만우나가 눈치 없이 받고 좋아하신 거 아닌가요? So did you catch the foul ball when the kid was supposed to catch it? 아,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이런 거 받는 거 되게 못해요. 저 파울공 날라온 적 있거든요. 그거를 저도 한번 잡고 싶었는데 가까이 오니까 소리 지르면서 머리를 이렇게 움켜잡고 피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또 땡! 정답이 이미 나와버렸네. 이렇게 빨리 맞춘다고요? 우리 영 H님께서 그러게요. 많이 노잼이었겠네요. 라고. 진짜. 그 키스 못하는 춤이라도 추셨어야죠. 아니 어떻게 겠습니다. 아 그런가? 아 하긴 거기서 뭔가 제가 이렇게 막 유혹하는 춤추고 막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어떻게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막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짜증이 나 있던 상태였거든요. 아 왜 하필 얘랑 왔을 때 잡혔어. 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썸남이랑 갔을 때 좀 잡아주지. 그 뭔가 상황이 야속하기도 했고. I guess I wasn't feeling that lucky because obviously I would want to be caught on the kiss camera if I was there with my boyfriend or something. But obviously he was just my good friend. 굉장한데 너무 친구여가지고 아쉬웠다. Guadalajara in Mexico, 우리 태국 warriors fighting, fighting, fighting 많이 보내주시고요. So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World Cup? 이제 곧 몇 시간 후에 방송이 진행이 될 건데요. 11시잖아요. So where are you gonna be watching that World Cup match? Are you even going to be watching that World Cup match?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단 한 경기도 보지 못했어요. I didn't catch any match on the Qatar World Cup back then. 그때 너무 경기를 새벽 아침 이른 시간에 하기도 했고 I was doing a news show back then, so I had to get up really early. 그래서 뭔가 아, 막 일에 좀 이렇게 뭔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맞나? 집중을 하긴 했나? 그래서 단 한 경기도 못 봐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막 새벽에 막 어디 편의점에서도 보고 치킨집에서도 보고 막 이랬는데 Anyways, 아, 클론 등장했습니다. 클론 and featuring 엄정화 언니 발로차 발로차 이 노래 저 초등학교 때도 막 불렀던 것 같은데 발로차 막 키 크는 노래라고 그때 막 이거 시켰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발로차 이러다 보면 키가 클 것 같지 않나요? Gotta be stretching out your leg, you know? 발로차 공을 발로차 우리 태국 워리어들의 완벽한 드리블을 꿈꾸면서 완벽한 에이밍 You gotta aim for the goal, right? 그래서 그 골대 딱 에이밍 잘하시라고 발로차 우리 골키퍼들 발로차 골키퍼가 발로차면 안 되죠. Do you know 이강인? Do you know 손흥민?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떻게 또 월드컵 관람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혼자 볼 것 같아요. I think I'll be alone watching the game. 뭐 주변에 같이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볼 것 같은데 Maybe I will be joining some chat room. 저는 뭘 보든 이제 좀 채팅방에 들어가서 다 같이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좀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 만약에 또 올라가고 또 다른 경기 하게 된다면 Maybe I will try to find a way to watch it with the people. 우리 박우리 누나님도 보실 거죠? 경기. 예. 네. 표정님 과연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표정이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감독님도 보셔야죠. 축구 경기. Do you know 손흥민? Yeah? 뭐 그렇다고 하시네요. 너무 신나네 갑자기. 여러분 월드컵 볼 때만큼은 You know, as long as when you're watching that World Cup game just forget about all those stressful stuff. 볼 때만큼은 우리 행복하게 응원하면서 싸우지 말고 Don't fight and we're gonna all become one while we are waving flag. This is K9 waving flag. 여러분 우린 다 같이 태극기를 막 흔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5532 GOD 팬 모닝그룹어가 texted again.
저희 아이들은 각각 유치원이랑 학교에서 본다고 빨간 티 입고 간대요. 저도 회사에서 외국인 동료들이랑 볼 예정인데 다 같이 한국 응원하기로 했어요. 라고 해줬습니다. Oh, so the kids are off to their school and kindergarten wearing the red t-shirt that is so adorable. 화이팅! 화이팅! 막 이러면서 볼 거 아니에요. 아우, 귀여워라. 그리고 회사에서 외국인 동료분들이랑 볼 예정이라고 하셨고 You're saying that your foreigners would cheer for South Korea so make sure they do that. 뭐 속으로 막 체코 이러기만 해보라고 하세요 아주. 예. Let's all cheer for Korea. 강제로 이렇게 응원시키시고요.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또 TMI도 한 번에 맞춰주신 우리 모닝 그루버들 최고입니다.

That was Ariana Grande featuring Iggy Azalea, Problem. 펭귄킬러님께서 굿모닝 답답합니다. 지금 매우 답답합니다. 독일에서 손님이 와서 부산을 가려고 김포공항에 있는데요. 융통성이 없는 독일분 답답합니다. 제발 납기 좀 당겨줘요. 제발이라고 해주셨어요. So I'm at Gimpo Airport right now to go to Busan with a guest from Germany, and I feel so frustrated because they are just inflexible. Please, let's pull in the delivery schedule already. 뭔가 업무를 하면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 봐요, 지금. 이러면은 이제 그 일정 내내 답답하실 텐데. 한숨 나오고. 오늘 하루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펭귄킬러님. 파이팅!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지금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신호 바뀌려고 하는데 앞차가 30km 이하로 가십니다. 그래서 문자 남길 수 있는 기회가? I'm stuck behind a car going under 30 km per hour right as the traffic light is about to switch from green to red. On the bright side, it gave me a chance to send this message. 진짜 우리 모닝그룹들 틈만 나면 메시지 보내주시는군요. 30km 이하로 천천히 가더라도 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운전하실 때는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하셔도 문자 보내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슬퍼하지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문자창이 조금 썰렁하다, 바람 분다 이러면은 아, 다들 운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I won't get that upset when I don't see many messages, morning groovers, because I would just think that you guys are all driving.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나요.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모닝 그룹버들. This has been fun talking about those frustrating moments. 우리 답답함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느끼고 그러긴 하는데, 또 멀리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We get frustrated, but if we are, you know, like 3 steps behind and we are looking at the big picture, maybe it won't be that frustrating situation. After all, you know?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너무 화내지 마시고. Let's all put that little smile, beautiful smile on our face today. 오늘 하루만큼은 좀 우리 얼굴에다가 미소 장착하시고.

그리고 융통성 있게 그냥 유하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자세, 애티튜드 한번 장착해 보는 건 어떨까? 살포시 제안을 드려 봅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Morning Reverse, today. 오늘도 함께 이렇게 또 재밌는 사연도 보내주시고 저 웃겨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고요. 모닝 그루버들 다시 보기 항상 올려두고 있습니다.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이 별도로 있어요. So we have a separate YouTube channel, which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and you can watch basically all of the shows that we have aired. 우리가 지난 이제 날 동안 방송한 것들 다 거기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료로 또 시청 가능합니다. 다시 보기, 다시 듣기 가능하시니까 또그 채널도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이무진, 신호등 들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쾌차한 하루,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Goodbye, Morning Groovers.

J.R. Sean Kingston. Yo.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Madness, Our House 였습니다. Our house in the middle of our street. 우리 길 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집. 참 그 라인이 너무 좋죠. Our house in the middle of our street. Always loved that part when I listened to this song. Hey there, happy Tu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101.2, 101.3. Today is June 16th. Time is almost exactly 10:05 right now. I'm your host and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you know, watching us live on YouTube,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further,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창구가 열려 있는데요. YouTube, TBS EFM Live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오픈 채팅방, 채팅룸이 있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채팅룸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show at the 6 p.m. The same night and also 2 a.m. the morning after. 오늘은 또 2주 전에 시작된 새로운 코너이죠. 동요 위클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If you haven't been tuning in, we have a brand new segment called 동요 위클리. It's a segment where I match 동요, children's songs with a popular song. 매주 동요, 새로운 동요 두 곡을 소개하는데 단순히 동요만 소개한 게 아니라 그 각 동요와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대중음악, 가요일 수도 있고요. 팝송을 매칭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That's coming up in the part 4 of the show, 4부에 그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다양한 규칙이 있죠. 보통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고 따르는 그런 법, 규칙들이 있습니다. So it may sound very obvious, but our society runs on rules, right? And most of them are so familiar that we follow them without, you know, giving them much thought. 가장 작은 의미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이죠. 그 가정에 역시 규칙이 있는데 이 가정에서의 규칙은 좀 재미있죠. 재미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고 이 사회에서의 이 규칙만큼 strict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가정에서의 규칙은 loose한 의미의 규칙이 좀 많죠. 그래서 그 규칙들이 그 가정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특이한 그런 규칙들도 많이 있습니다. I think the same is true for families, you know, which are perhaps the smallest form of society. And every household has its own set of rules. And some are as strict as any rule that you find in the outside world, while others are a little more, you know, lenient, relaxed. And then there are those wonderfully unique rules that reveal family's personality. 그렇죠. 한 집안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다른 집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뭐 보통 모든 집안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렇죠? Something that's absolutely forbidden in one home might be perfectly acceptable in another. Of course, there are a few things that seem to be, you know, off limits in just about every household. 보통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집안에서의 이 규칙을 보면은 이 분위기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Every family has its own, you know, vibe and atmosphere and culture. And if you want to understand what a family is really like, sometimes all you have to do is look at their rules.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룰이 있고 아니면 룰이 전혀 없는 집, lack of rules, you know, if you are talking about different households.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식사 관련 룰. TV를 보면서 밥을 절대 먹지 않는다. Never watch TV when eating. 이런 룰이 있는 집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TV를 틀어놔요. Most of the time, it's not my choice. It's my daughter's choice to wanting to, you know, watch a TV while eating. So kind of talking about the program at the same time. 아니면 굉장히 또 이제 스트릭트한 어떤 유교적인 어떤 집안에서는 첫 숟가락은 꼭 어른이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어른 드시기 전에 절대 못 먹지. So you never let younger ones to eat first before adults do. 그렇죠. 그런 집안 충분히 그런 룰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식사 관련 아니면 뭐 집안 생활 관련 굉장히 또 귀여운 규칙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러분 집에서의 그런 규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I guess some rules are so specific to certain families that you might find. 그래, 왜 그런 규칙이 있지? 와, 정말 신기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될 만한 그런 규칙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규칙들의 어떤 차이를 보면서 이 집안마다 어떤 다른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question to you, 여러분의 집에서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나요? 또 특이한 규칙이 있다면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What are some rules to go by in your household? And if there is any unique or, you know, funny rules that your household has, let us know about that as well. 그런 이야기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5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고요. 아니면 무료로 나누실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하죠. McFly입니다. This is Home is Where the Heart Is.

we don't have any. I mean, there are certain expectations, and they're all voluntary. 뭔가 규칙이라기보다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For example, we never, you know, leave the dishes uncleaned, unwashed for more than a day. 보통 이제 뭔가 설거지는 그날 당일날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But that is sort of an unspoken rule between myself and my wife. 뭐 이렇게 하자라고 딱 정해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But I think there is a certain understanding between us.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하든 꼭 그날이 가기 전에 다 끝낸다라는 암묵적인 어떤 understanding이 있는데 규칙이라고 하기는 좀 모한 것 같습니다. And you know, Dad take out all the trash. 아빠가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I think that's probably true for most of the household, right? But 대부분의 집에 보면은 다 아빠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Because when I do go to a recycling center,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가면은 all I see is dads. I don't see many moms there at the recycling center. 그래서 저는 쓰레기 버리는 거에는 어차피 저의 몫이기 때문에 저의 나름대로의 규칙은 3일 안에 3일에 한 번은 꼭 버린다. 2, 3일 안에는 꼭 버린다. I think especially when there is you know, 음스, right? The food trash. I don't really let it sit there for a long time.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So that is my own rule, I guess, right? I mean, nobody enforced that upon me.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은 없지만 그냥 알아서 voluntarily 하는 그런 것도 규칙이라고 할 수 있나요? All I could think of was those kind of things. 우리 집에 규칙이 뭐가 있나? 너무 규칙이 없는 집인가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So what are yours? 여러분들 집에 household rules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노래 듣고 계속 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The Film입니다. 이른 봄날의 멜로디.

Summer Song 들으셨습니다. Chad and Jeremy의 곡이죠. 참 여름을 알리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So talking about the house rules that you know we all try to keep at home. 여러분들 가정의 규칙 여쭤보고 있었는데요. 앤디 마이크님께서 외박 금지. No staying out overnight, right? I think that is pretty much given, right? It's default. 근데 굉장히 필요한 규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Whether you're a kid or whether you're an adult, right? 뭔가 외박을 하기 시작하면은 if it becomes something that is, you know, granted or, you know, given, right? Then it could cause a lot of problems, you know, down the road. 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그죠? 외박을 하면, 그죠? 아무리 늦어도 집에 들어온다.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박 금지. I think, but it is fortunately a default in most of the household. 신청곡까지 함께 주셨는데 또 알맞은 딱 그 외박 금지와 딱 어울리는 신청곡 주셨네요. 앤디 마이크님의 신청곡 함께 가겠습니다. 임재범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 밤이 지나면 임재범이었습니다. So rule number one, no staying out overnight. I think that is that has to be absolutely rule number one for every household. Don't you think? Okay, let's continue on. Here's another one from 0921님. 우리 집 규칙들 중에 다투었을 경우에 대한 두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So we have two rules. Whenever there is an

argument in the family. Number one is 방문을 잠그지 않는다. 아, that's 너무 좋은데요. Never lock your door after having an argument. 맞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혼난 다음에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지 않는다. So, no slamming doors after getting scolded. 아, 그거 규칙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제가 만들지 못해서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Rule number two, 0921님 says, 다툰 후, 다음 날 누군가 먼저 말을 걸면 잘잘못을 떠나 무조건 답변한다. The next day, if someone speaks first, you must respond no matter who is right or wrong. 그렇군요. 다툰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네가 잘못한 거지? 답변 무조건 해야 돼. 예스로 답변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잘못이야, 그지? 그러면 아니? 답변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That's pretty you know, wise, I think, things to ask for, I think. 맞아요. 뭔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화는 끊기면 안 되죠. I think that is absolutely the principle that we need to, you know, keep. 그래서 0921님 says 아주 어릴 때 시작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해가 아주 쉽답니다. I think we follow these rules since the kids were very young. So I think that's probably why making up is so easy in our family. 알겠습니다. 저도 혼난 다음에 문 꽝 닫지 않기 추가하겠습니다. 신청곡으로는요. Mad Clown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 듣겠습니다. I think this is featuring Call Me, Mad Clown. This is a 비행소년.

couple of songs, Mad Clown, 비행소년, featuring Kami, and the track that immediately followed that song was 해원, Moon, 한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So, house rules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쿨피스님께서는 밤 12시 넘으면 외박. 아, 그건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12시 넘었다고 밖에서 자는 건 아니잖아요. So, if you have a certain curfew, you know, let's say be home by 11 or 12, I think that's good. I think every home has a curfew for, especially for teenage children and also for adults too. 12시 전에 집에 오면은 외박이라는 건 조금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외박은 아니죠. So, Benny님 also sent us a message. One of our house rules is close the window when the air conditioner is on. 그렇죠. 맞아요. 에어컨 킬 때는 창문을 닫는다. That's more of a commonsensical, right? But, you know, it is a rule that we need to actually keep. 운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끔은 근데 그러고 싶죠. 문 조금 열어놓고 에어컨 키고 싶고요.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베니님의 신청곡으로 그럼 1, 2부 마치고 3,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s you know, we have a 동요 weekly coming up in the part 4 of the show. Stick around for that as well. 베니님의 신청곡입니다. Sean, Way Back Home.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ed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We have our YouTube stream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as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TBS EFM Live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자창도 항상 열려있죠. 샵 1013, 50원, 10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짧든 길든 다 좋습니다. 신청곡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You can text us at the #1013,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messages. Song requests, stories or shout outs or just a simple chill check. And

of the show, in the intro, I said, you know, what's absolutely forbidden in one household, it could be something that is allowed in another household.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의 구성원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가치관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집안의 어떤 룰, 그렇구나라고 또 리스펙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750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셨네요. 1번은 집 나가고 들어올 때 꼭 인사하기. So always greet the family when leaving or coming home, right? Sounds like very reasonable. Number two, 밥 먹을 때 어른이 먼저 드신 후에 먹기. Wait for the elders to start eating before you do. Of course, another given, very basic rules, right? 아주 기본이지만 이 덕에 저희 아이는 어릴 때 인사 잘하는 아이로 아파트 라인에서 소문이 났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진지에 맛난 반찬을 얹어드리고 한입 드시고 나야 먹는 착한 아이였답니다. So, my child became known around our apartment building for always greeting people politely. And my child would put the, side dishes on my grandma's plate and wait for her to take the first bite as well. 그렇군요. 맞아요. 이렇게 잘하면 정말 너무 이뻐 보이고 착한데 착해 보이고 그죠. 근데 약간 그런 규칙이 있어야지 또 그런 게 또 이제 버릇이 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죠? 감사드리고요. 5750님 신청곡으로 주신 곡은요. 여러 곡이 있었는데 이 곡을 선정해 봤습니다. 토이입니다. 소박했던 행복했던.

couple of tracks, Sobak 했던, 행복했던, which was a song by Toy, featuring 성시경, I believe, right? And the following track was Nancy Sinatra, Summer Wine. So getting back to our topic of house rules, 1202님께서는 제가 아는 가정 이야기인데 결혼 기념일은 가족들이 무조건 같이 식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다 커서 저녁엔 각자 시간이 안 되어서 새벽 6시에 큐브 목살과 수육해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토픽도 가정의 규칙이라니 그렇군요. A friend of mine, their rule of the household. So on their wedding anniversary, the whole family must eat together no matter what. But since the kids are all grown up, busy in the evenings, they end up actually having a family meal at 6 a.m. in the morning, complete with grilled pork and boiled pork. 그렇군요. 와,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큐브 목살과 수육에 굉장히 그런 그 관심이 가네요. 간단히 드실 수도 있었는데 꼭 큐브 목살과 수육을 하셨어야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Just kidding. 그래서 저희 집도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 규칙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Kind of reminds me that I should make some rules to make our home a little more beautiful.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와 대단하네요.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또 노력을 했다는 의미이니까요. 1202님께서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은요. G-Dragon의 곡인데요. Featuring 김윤아 of 자우림. This is Missing You.

couple of tracks, G-Dragon, Missing You, featuring Kimuna, and sort of a mood changer that I sort of intended, Tomoyasu Hotai, 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 I think the instrumental that you just heard by Hotai, I think you should be very familiar. I think you hear that a lot, right? 그 호타이 토모야스 이분, Japanese guitarist and singer-songwriter. 참, 일본에서는 약간 레전더리한 어떤 기타리스트로 엄청난 기타리스트이시죠, 사실은. 이분의 이름을 딴 기타, 그런 모델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기타, 잘 치는 분이시죠.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BGM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 첫 부분이. 그래서, 재밌는 곡, 또 좋은 곡이라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Sort of a cap off today's topic has been very interesting. Household rules, you know, how each household has, you know, something in common by sharing similar rules. 다 이제 집마다 비슷한 그런 룰이 또 있는가 하면 또, 또 집마다 다른 그 집만의 개성이 또 드러나는 그런 규칙도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모글님께서는 초등학교 때 한 달에 한 번 가족회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사춘기가 되자 어림도 없는 것이 되었지만. We used to have a family, I guess, meeting once a month in my elementary school days. 맞아요. 가족회의. 쉽지 않죠. And as soon as I become, got into the adolescent period, it just kind of stopped happening. 그렇죠. 계속 가기는 쉽지 않죠.

가족 회의 때 무슨 얘기를 보통 하나요? I mean, what are the agendas for family meetings?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대부분 어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끝나는 거겠죠, 그거는. 그렇죠? 우주정님께서도 굉장히 노래가 굉장히 액션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멘트 주셨고요. And, 독더미님께서도 이렇게 멋진 곡이었군요. Right. If you listen to this song in full, it's an awesome instrumental. 정말 멋진 기타 연주곡이죠.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노래 듣고 또 동요 위클리가 기다리고 있는 Part 4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Bon Jovi, Bad Medicine.

0: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So last 30 minutes of the show, just getting underway. 좀 전에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가스가 유출돼서 시민들이 대피하고 열차가 한때 그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실행되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었죠. Just had a breaking news. There was a gas leak at the Annam station on the line number 6, which led to an evacuation and temporarily caused trains to pass through the station without stopping.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요. 현재 그 무정차 통과는 종료되었고 다시 정상 운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행이죠. Fortunately, no injuries were reported and the normal train service resumed at around 11 a.m. after the non-stop operation was lifted. That is a good news. Good to hear.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동요 위클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0: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뭔가 더 있는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죠. 동요 위클리 시간 돌아왔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 if you're tuning in for the first time, 동요 위클리 is basically introducing two children's songs per week.
0: 한 주에 화요일마다 이제 찾아오는 시간인데 동요 두 곡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동요와 함께 들을 수 있는 대중음악을 매칭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1: So I will be matching each children's song with a popular song.
0: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은요. 동요계에서는 아주 클래식으로 통하는 곡이고 또 아이들이 듀엣으로 참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1: It's considered a classic song and often sung as a duet song.
0: 서로의 별이 되어라는 곡인데요. 오서영 작사, 오이섭 작곡. 아주 따뜻한 동요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동요입니다. It talks about a friendship. 그래서 이 가사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내가 외로움으로 힘들어할 때 나에게 먼저 다가와준 너.
1: When I was struggling with loneliness, you were the first ones to reach out to me.
0: 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준 너.
1: You quietly listened to my stories and understood what was inside of my heart.
0: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가고
1: That's how we became friends, sharing moments of happiness together.
0: 서로가 서로의 쉴 곳이 되어 힘든 시간도 함께 이겨낸다.
1: We became a place of comfort for one another, helping each other through difficult times.
0: 나는 너의 마음속 작은 별.
1: I'm a little star in your heart.
0: 너는 나의 마음속 아름다운 별.
1: And you are a beautiful star in mine.
0: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별이 된다.
1: So we become each other's stars.
0: 각자의 별이 된다. 서로의 별이 된다라는 정말 너무 따뜻한, 너무 동요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가사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두 친구가 부르는데요. 유지민, 홍서연. This is 서로의 별이 돼요.

That was Yujimin, Hong Soyeon, 서로의 별이 되어. As I said, it's a very popular duet song for 동요. 그래서 아이들 친구 사이 이 친구들이 많이 두 친구가 나와서 같이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저희 딸아이도 친한 친구랑 이 곡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I remember my daughter also sang this song with her very close friend. 참 그래서 감동적이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이라면 그 마음 안에 별이 되어주겠다. 그런 너의 마음 속 그 하늘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주겠다. 서로가.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 아닌가요? So I thought of this song.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이런 내용이 있으면 Cause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I'm gonna give you my heart. 왜냐하면 넌 하늘이니까. 별들로 가득한 하늘이니까 너에게 마음을 줄 거야. Cause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cause you light up the path. 왜냐하면 넌 하늘이니까, 별들로 가득한 하늘이니까, 넌 내 길을 밝혀주니까. 동요스러운 곡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Coldplay의 곡입니다. Matching song is a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Coldplay, Sky Full of Scars, a matching song for 서로의 별이 되어. Did you enjoy that pairing? 힐링하는 영신이님께서 힘이 됩니다. 사춘기 딸에게 들려줘야겠네요. 요즘 외롭습니다. Maybe I should have my adolescent daughter listen to it because she's been lonely these days, right? 그 나이 때는 친구가 전부이잖아요. Friends are everything in that age group, especially if going through puberty or you know adolescent. 독더미님 역시 저희 아이도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투박하지만 신경 써주는 귀한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고마워요. My son is going through some rough times these days, but he has friends, thankfully, who you know help him through those tough times. 뽀글님께서도 저는 동요 세그먼트 팬이 되었습니다. 가사가 참 yes. I think the beauty of children's song is just how pure the lyrics are, and 아이들이 이런 가사를 많이 듣고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So let's go to our second pairing. Second pairing, 동요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This song is titled 마법의 주문. 마법의 주문이라는 곡인데 작사 박구슬, 작곡 이가희, and sung by 토마토 어린이집. 토마토 어린이집 너무 어떤 어린이집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Tomato Nursery Home. 가사가 참 귀여우면서도 굉장히 교훈을 주는 가사입니다. It goes like this.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하면요. 정말로 내 마음 예뻐지는 것 같아. If you keep saying you're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it feels like my heart really becomes more beautiful.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요. 점점 더 잘하죠. If you keep saying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I find myself doing even better.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 These are magical words that make things come true. And 짠! 너도, 나도 외쳐줄게, 너에게. Now it's my turn to say them to you. 예쁘다, 멋지다, 잘한다, 최고야. You're beautiful, you're wonderful, you're doing great, you're the best.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 Words that come true like a little magic spell. 교훈... 아주 큰 교훈도 담고 있지만 또 예쁜 그런 가사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토마토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부르는 곡입니다. 마법의 주문.

토마토 합창단, 토마토 어린이집 마법의 주문. How cute. And it is very well written song too. 너무 멜로디도 달콤하고 좋죠. 뽀글님께서 애들 목소리가 사탕 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들리나요? It sounds like they're singing while eating candy. This song, songs like this is considered 유아동요. 유아동요라는 거는 이제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말하거든요. This song is considered the infant children's song, meaning it's intended for lower age group.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아직 이 발음이나 그런 음정 같은 게 완전하게 낼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거든요. So 작곡가들이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쉽고 음역대도 굉장히 이렇게 좁게 만드는 그런 동요이거든요. 유아 동요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imperfection이 들리긴 하죠. But that's the beauty of it, I guess. 이 아이들에게 주는 이 격려의 말, 예쁘다, 너 예쁘다, 너 잘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귀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지를 딱 알려주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How precious and powerful words of encouragement can be for children, telling them that they're beautiful, telling them that they're doing well. 그런 곡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바로 이 곡이 떠올랐습니다. It goes like this. You're insecure. I don't know what's for. 너 정말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 You're turning heads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휙휙 쳐다봐. Don't need makeup to cover up. 화장 안 해도 되고. Being the way that you are is enough. 너 그대로의 모습도 충분하거든. Everyone else in the room can see. 다볼수 있어. Everyone else but you. 너만 빼고. And 이렇게 되죠. Baby, you light up my world like nobody else. And the way you flip your hair gets me overwhelmed.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노래죠. 잘 아시는 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One Direction, What Makes You Beautiful?

What makes you beautiful? One Direction.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곡이고 물론 이 대상도 다른 곡이지만 I think there is one penetrating message, right? 누군가에게 주는 이 격려와 이 칭찬의 메시지는 너무 좋다. 많이 하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Hope you enjoy today's 동요 weekly segment.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Just the Way You Are. 비슷한 맥락의 곡이죠. 브루노 마스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큐티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we'll see you tomorrow.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Bruno Mars, Just the Way You Are.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0: 说了什么话呀？
1: 준호 씨가 내일 생일 파티에 올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준호 他说我能来参加明天的生日宴。
0: 공원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공원的那个标识牌上写的什么呀?
1: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在那儿写着请勿踩踏草坪。
0: 점심을 비빔냉면을 먹을까요? 我们中午吃这个拌面怎么样?
1: 지난번에 연희 씨한테 비빔냉면이 너무 매워가지고 못 먹어요라고 들었어요. 我上次听연희说，她说这种凉拌的冷面太辣了，吃不了。
0: 나 어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你昨天去医院那个医生说什么了呀?
1: 의사가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医生说, 别喝咖啡。
0: 방금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刚才老师说什么来着?
1: 선생님께서 기말고사 대신 보고서를 내도 좋습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老师说, 期末我们就不考试了，可以递报告书。
0: 那我们再来过一遍这个对话吧，这个对话其实信息量也很大。对，然后呢，都是日常生活中经常用到的。嗯，那 방금 한나 씨와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刚才你跟 한나 见面说什么了呀?
1: 하나 씨는 졸업 축하해요라고 했어요. 하나 씨는 다祝贺你毕业了哈。然后
0: 선물을 주니까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给朋友礼物以后，朋友说什么来着?
1: 친구는 고마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라고 했어요. 朋友说谢谢，我真的很喜欢。
0: 카드에 뭐라고 썼어요? 这张卡片上面写了什么呀?
1: 카드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썼어요. 卡片上写着常常感恩。
0: 준우 씨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你和那个军友说什么了呀？聊什么了呀？
1: 준우 씨가 내일 생일 파티에 올 수 있어요라고 했어요. 준우 씨他说他明天能来参加生日宴。
0: 공원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那个公园的指示牌上面，标识牌上面写了什么呀？
1: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上面写着请勿踩踏草坪。
0: 점심을 비빔냉면을 먹을까요? 我们中午吃那个拌面好吗？
1: 지난번에 연희 씨한테 비빔냉면이 너무 매워가지고 못 먹어요라고 들었어요. 上次杨丽西啊，她说这种凉拌冷面太辣了，吃不了。
0: 어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你昨天去医院那个医生说什么来着?
1: 의사가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医生说别喝咖啡。
0: 방금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刚才老师说什么来着?
1: 선생님께서 기말고사 대신 보고서를 내도 좋습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老师说，我们不期末考试了，可以提交报告书啊，也是可以的。今天我们第一次提到了引用啊，其实后面还有不少的这种引用的方式。
0: 对，引用也有很多。
1: 接下来一起来听Yanchul带来的《答고 말하고 싶어》。

0: 那我们今天说的这个茶过呢，也是间接引用的一种说法，但是呢，它可以表示引用别人劝说或者提议的内容。比如说我们一起做什么事情吧，他说我们一起做什么事情吧，跟那个拉过还有这个塔过要做一个区分。他说引用一下对方提的建议。对。
1: 对方呢提建议的话，我们在这里给他间接引用过来，变成我自己的话。那我们来举个具体的例子，比如说친구가버스를 타지 말고 택시를 타자고 했어요。朋友说什么？他说了不要坐公交车，坐出租车吧。택시를 타자고 했어요。对，比가 오니까 등산하지 말자。那这句话的话呢，我们给他引用过来的话，就是친구가비가
0: 오니까 등산하지 말자고 했어요。对，查过，那这个是建议的，完全就是建议性的这种引用。是，而且它是查过的话，那也就意味着它其实没有什么不规则了吧？哦，对，虽然是动词结尾的，不是引用的句子嘛，它是找到动词或者说是形容词的最后结尾的那个单词的时候呢，它要找到它的词干，然后呢加上一个查过했어요这样的话就可以了。比如说我们继续拿单词先来看一下吧。
1: 보다 보자고 하다
0: 읽다 찾다 找 찾자고 하다 놓다 放 놓자고 하다 적다 写
1: 입다 穿 입자고 하다
0: 받다 쇼
1: 받자고 하다
0: 만들다 做
1: 만들자고 하다
0: 씻다 씻
1: 씻자고 하다
0: 씻자고 하다 那它这个呢是没有不规则变化的那我们看一下 듣다
1: 듣자고 하다
0: 나 묻다 问
1: 묻자고 하다
0: 씻다 装
1: 씻자고 하다
0: 걷다 走
1: 걷자고 하다
0: 那还有 비읍 做收音的单词也是没有不规则变化直接加 돕다
1: 돕자고 하다.
0: 줍다 剪.
1: 줍자고 하다.
0: 하여 눕다 躺.
1: 눕자고 하다.
0: 굽다 烤.
1: 굽자고 하다.
0: 시우做收音的单词同样有，但是没有不规则变化. 붙다 到.
1: 붙자고 하다.
0: 낫다 痊愈 好.
1: 낫자고 하다.
0: 긋다 화.
1: 긋자고 하다.
0: 적다 脚.
1: 젖자고 하다.
0: 적자고 하다.
1: 我们来看看日常生活应用吧，这也是重在练习。好的，
0: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你这周打算做什么呢?
1: 친구가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해서 영화관에 갈 거예요. 我的朋友说啊，一起看电影吧，所以我们打算去电影院。哦，준우씨를
0: 만났어요? 你跟那个俊友见面了吗?
1: 네, 준우씨가 졸업하고 같이 창업하자고 했어요. 是的。 俊友他说等毕业了之后我们一起创业。버스
0: 타고 갈까요? 택시 타고 갈까요? 我们到底是坐公交车还是坐出租车呢?
1: 어제 우비 씨가 버스를 타지 말고 같이 택시를 타자고 했어요. 昨天우비啊他说我们就不要坐公交了，一起坐出租吧。
0: 에리 씨와 무슨 약속을 했어요? 你跟那个艾莉做什么约定了呀?
1: 수업 후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자고 약속 했어요. 我们约好了下了课之后一起去图书馆学习。
0: 오늘 친구하고 안 만났어요? 你今天跟朋友没有见面吗?
1: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친구한테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我突然有了急事，所以跟朋友说我们下次见吧。
0: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今天会议的时候呢说了什么来着?
1: 교실 환경을 위해서 교실 안에서 음식을 먹지 말자고 했어요. 为了维持教室的环境，我们建议说以后在教室里就不要吃东西了。
0: 这里我们可以听到查过呢，它后面还会有一些这个약속하다，类似于这样的，但是我们可以感觉是建议提议性的这种动词的话呢，也是可以使用的。这个语法有什么我们需要注意的点吗？注意的点其实挺多的。这个首先第一条呢，这个引用的时候，锅是口语中的省略，也是可以经常听到的。比如说 언니한테 아까 무슨 말을 했어요? 내일 만나자 했어요. 내일 만나자고 했어요. 这个锅是可以省略的。对，然后呢，除了这里的引用呢，它还有一些其他的意思，比如说可以表示行动的目的，还可以表示意图，比如说 웃자고 한 말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
1: 我是为了让你笑，所以才说的这句话。你为什么生气？对，为了让你笑的。我说这句话的目的是웃자고，所以呢，有的时候会有其他的意思要区分一下。嗯，是的，大家暂时用的时候注意区分同样的词，它在不同位置表达的不同的这些含义哈。嗯，我们再来复习一下单词吧。好的，보다看，주자고하다。
0: 아, 하여 주다 게
1: 주자고 하다
0: 만나다 见
1: 만나자고 하다
0: 부르다 叫
1: 부르자고 하다
0: 공부하다 学习
1: 공부하자고 하다
0: 팔다 卖
1: 팔자고 하다
0: 만들다 做
1: 만들자고 하다
0: 읽다 读
1: 읽자고 하다
0: 찾다 找
1: 찾자고 하다
0: 놓다 放
1: 놓자고 하다
0: 적다 写
1: 적자고 하다
0: 입다 穿
1: 입자고 하다
0: 받다 收
1: 받자고 하다
0: 还有这个西达西西加过哈达哦，不规则变化呢是没有的。我们来简单的看一下，듣다听듣자고하다돕다빵돕자고하다还有붙다到붙자고하다嗯，日常生活应用啊，我们也来过一下。好的，
1: 이번
0: 주말에 뭐 할 거예요? 这周你 做 什么呀？
1: 친구가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해서 영화관에 갈 거예요. 我的朋友说一起去看电影吧，所以我们打算去电影院。
0: 준우 씨를 만났어요? 你跟俊友见面了吗?
1: 네, 준우 씨가 졸업하고 같이 창업하자고 했어요. 아, 俊友说等到我们毕业了之后一起创业吧。
0: 버스 타고 갈까요? 택시 타고 갈까요? 我们到底是坐公交车还是坐出租车呢?
1: 어제 우비 씨가 버스를 타지 말고 같이 택시를 타자고 했어요. 昨天우비야他说我们不要坐公交了一起打车吧。
0: 에리 씨와 무슨 약속을 했어요? 你跟那个艾莉约好了什么事情啊?
1: 수업 후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자고 약속했어요. 我们约好了下课之后一起去图书馆学习。
0: 오늘 친구하고 안 만났어요? 你今天没有跟朋友见面吗?
1: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친구한테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我突然有了急事，所以跟朋友说我们下次再见吧。
0: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今天开会的时候说什么来了?
1: 교실 환경을 위해서 교실 안에서 음식을 먹지 말자고 했어요. 为了维持教室环境，我们建议说在教室里就不要吃东西了。嗯，一起来听这首云根带来的《헤어지자고》。

준우씨가 오늘 3시에 회의에 왔다라고 했어요. 준영아랑 니 今天3点钟来参加

0: 알겠습니다. 3시에 뵙겠습니다. 好的，我们3点见。
1: 리링 씨가 우비 씨를 좀 도와주라고 했어요. 리링 소나랑이 빵샤这个雨飞。
0: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好的，我知道了，我会这么做的。嗯，怎么样？你猜到我们今天要学的内容了吗？
1: 有相似的地方，那其实就是我们的知识点了。对，달라고，달라고，嗯，还有一个是주라고，嗯，这里我们可以发现它有一个라고，对不对？但是呢，这个달라고했어요，주라고했어요呢，它前面呢一定是原句，一定是这种命令句，뭐뭐해주세요。 用塞有结尾的这种句型，然后再转达给别人。是，大家可能听起来还是比较抽象，我们慢慢来。那先来看看它的这个语法使用吧。嗯，好的。 달라고 했어요, 주라고 했어요. 它前面呢跟的是动词的这种啊요哦요的形态，然后后面加上一个补助动词 달다, 주다, 然后最后是하다连在一块，比较长。那我们记的是整体的。对，也就是说它前面加了这样的一个形态，然后才加上
0: 달라고 하다, 而不是直接加 달라고 하다.
1: 对，练习一下吧。嗯，好的。보다，先想它的아요어요的形态。보다，
0: 받달라고하다。
1: 받달라고하다。然后呢，만나다。
0: 불러요，불러달라고하다。嗯，청소하다。청소해요，청소해달라고하다。嗯，팔다。팔아요，팔아달라고하다。嗯，듣다。 들어요, 들어 달라고 하다.
1: 어, 동양의 이거 주다也是可以使用的。我们来看一下, 찾다, 找.
0: 찾다, 찾아요. 찾아달라고 하다. 찾아주라고 하다.
1: 네, 찾아주라고 하다. 나 놓다, 放.
0: 놓아요, 놓아달라고 하다.
1: 놓아달라고 하다. 놓아주라고 하다. 적다, 写.
0: 적어요, 적어달라고 하다. 적어주라고 하다.
1: 뽑다, 选.
0: 뽑아요, 뽑아달라고 하다, 뽑아주라고 하다.
1: 받다, 收.
0: 받아요, 받아달라고 하다, 받아주라고 하다.
1: 씻다, 씻.
0: 씻어요, 씻어달라고 하다, 씻어주라고 하다.
1: 네, 듣다, 听.
0: 들어달라고 하다, 들어주라고 하다.
1: 나, 줍다, 剪. 비읍, 做收音的单词.
0: 주어요,
1: 주어요.
0: 주어달라고 하다, 주어주라고 하다.
1: 붓다, 떠.
0: 부어요, 부어달라고 하다. 부어주라고 하다.
1: 嗯，对的。同样，它的这个不规则变化呢，仅限于它的这个啊哟哦哟形态的那种。对，嗯，那我们一起来看一下我们日常生活中绘画中的应用吧。 반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반장 说什么来着?
0: 오늘 저녁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今天晚上给我打电话。
1: 애니 씨가 딸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애니는 她跟女儿说什么了?
0: 할머니께 사과를 좀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让我帮他给奶奶带一些苹果。嗯，这里用的是
1: 갖다 드리다，因为本来是 갖다 주다，嗯，但是呢，这里用的是敬语的 드리다，就是送一些，对，带一些。对， 한나 씨가 뭐라고 말했어요? 한나 说什么了?
0: 연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让我把铅笔借一下给他。嗯，
1: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장 说什么了?
0: 이 서류를 우비 씨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让我把这份资料交给雨飞。
1: 왜 우유를 사? 你为什么买牛奶呀?
0: 엄마가 집에 올 때 우유를 사달라고 하셨어요. 妈妈让我回家的时候买牛奶。
1: 这个 달라고 주라고 两个呢虽然都可以使用，但是呢有一点点是不同的。 달라고 했어요的时候呢，一般情况就是说话的人要求给说话的人本身做什么事情，请求做什么事情的一个转达。拜托的那种感觉。对，拜托。然后做的这个动作的对象，比如说 엄마가 집에 올 때 우유를 샀달라고 하셨어요. 妈妈说让我回家的时候呢，买牛奶。买牛奶给谁呢？给妈妈。嗯。但是呢，如果说是엄마가 집에 올 때 우유를 할머니께 사드리라고 하셨어요. 那这样的话呢，就是说你妈妈说了让我回家的时候买牛奶给谁？给奶奶，给其他的人。就是这个对象，对，对象可能会有所不同。对，这个달라고和주라고有这么一点点小小的不同，大家需要注意一下。是的，那我们再来复习一下吧。好的，那보다看，바달라고
0: 하다,
1: 주라고 하다. 네, 만나다, 见.
0: 만나달라고 하다, 만나주라고 하다.
1: 부르다, 叫.
0: 불러달라고 하다, 불러주라고 하다.
1: 청소하다, 打扫.
0: 청소해. 해달라고 하다, 청소해 주라고.

0: 하다, 팔다,
1: 말.
0: 팔아달라고 하다, 팔아주라고 하다.
1: 듣다, 팅.
0: 들어주라고 하다, 들어달라고 하다.
1: 찾다, 쩌.
0: 찾아달라고 하다, 찾아주라고 하다.
1: 놓다, 放.
0: 놓아달라고 하다, 놓아주라고 하다.
1: 적다, 写.
0: 적어달라고 하다, 적어주라고 하다.
1: 뽑다, 选.
0: 뽑아달라고 하다, 뽑아주라고 하다.
1: 받다, 收.
0: 받아달라고 하다, 받아주라고 하다.
1: 씻다, 洗.
0: 씻어달라고 하다, 씻어주라고 하다.
1: 줍다, 捡.
0: 주어달라고 하다, 주어주라고 하다.
1: 붓다, 떠.
0: 부어달라고 하다, 부어주라고 하다.
1: 接下来再来听一下我们刚才的这个日常生活中的会话。 반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반장说什么了?
0: 오늘 저녁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让我今天晚上给他打电话。
1: 애니 씨가 딸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애니나 다跟女儿说什么了?
0: 할머니께 사과를 좀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让我给奶奶送一些苹果。
1: 한나 씨가 뭐라고 말했어요? 한나说什么了?
0: 연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她想要借一下我的铅笔。
1: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组长说什么了?
0: 이 서류를 우비 씨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让我把这份资料转给宇飞。
1: 왜 우유를 사? 为什么买牛奶?
0: 엄마가 집에 올 때 우유를 사달라고 하셨어요. 妈妈让我回家的时候买点牛奶。 这么练习起来的话，其实啊，可能会有一些混乱哈。然后我觉得还是最重要的是要做对比练习。对，今天依然是非常感谢李老师，我们下期见。
1: 下期见。
0: 接下来一起来听图这一幕김담비带来的《出라出라》。

0: 바닥 더러워지고 항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I guess that is the routine, the basic cycle of our life. And you know, I think we beat ourselves up over the wrong things. We see the mess come back and feel like we're failing, but the dishes pile up because you ate, the bed gets undone because you actually slept in it. And that is not chaos, that's just life being lived in. So, you know, instead of just dreading the next cleanup, maybe we just nod at it. It's like the rhythm that keeps us going.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더러워지면 또 치우고, 내가 냄새나면 다시 샤워하고, 무한 반복입니다. 진짜.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그걸 우리가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잘자잘한 거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메시지 남겨드리면서, We're gonna start today's program. How exciting! Because we're live today. 생방송으로 오늘 진행하고 있는 만큼 더 신나는 유쾌한 모닝그루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yes, we're live in the studio. And also, we are on Vi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아주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시청 원하시면 유튜브 채널로 가시고요. 검색창에 TBS EFM 검색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And while you're on our channel, it'd be really, really nice of you to hit that subscribe and like button. 또 구독, 좋아요로 이렇게 저희한테 많은 서포트 보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We're live, so that means I will respond to your messages as much as possible.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tuning in through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똑똑똑,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알바생인데요. 어서오세요. Welcome, welcome. 우리 알바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오셨나?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et's see who are listening at this moment. Of course, our young H님, 우리 반장님, 중성.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인사 건네주셨고요. Water Tank님, one of our avid listener too. 상쾌한 아침입니다. 맞아요. 정말 상쾌하죠? 오늘 아침 햇살도 쨍쨍하고 말이요. 물론, 오후엔 많이 많이 덥겠지만. Happy Lif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동아리 준비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So looks like you have started your day extra early today, preparing for the rest of your day. Happy Lif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지금 말똥말똥하신 상태시겠네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And of course, 상민님.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상민님, good morning. 유후. Okay, morning groovers. I'm really excited to spend the rest of the 2 hours with you guys. 2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 파티할 생각에 신난 서머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We're gonna have a word from our sponsors.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Cause how it goes. I ask you a simple question and you answer to my inquiry. So today's question is going to be this. Is there one thing you always keep clean no matter what? 여러분들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So let me know about that one thing or one place that you would like to keep clean no matter what, no matter the circumstances, you have to make sure that that place is clean for you. 뭐 나는 그렇게 깔끔한 사람 아닌데요 싶은 분들도 딱 하나만큼은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깔끔한 사람들은 여러 개가 있겠죠. So,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at. It could be, I don't know, your bed or your car. It could be your drawer or something like that. To give you my answer, I try to keep the places where I live really clean as much as possible, so I vacuum every single day too. But the thing is that

The places that I would like to keep clean are the places where I can see. So that means if you open my closet or if you open up the drawers in my place, they're not so organized. 그래서 저는 좀 보이는 곳은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 눈에 안 보이는 곳은 조금 이제 흐린 눈하고 약간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뭐 신발장이라던가 창고라던가 옷장 안에는 그렇게 정돈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더러운 건 아닌데 이제 보이는 데만 좀 깨끗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예. 화장실도 나름 깨끗하게 쓰는 것 같고요. 예, 청소 되게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보이는 곳이니까. 안 보이는 것은 모르겠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막 트렁크 안에는 조금 이렇게 정리가 잘안돼 있고 짐도 많고 좀 그렇거든요. So only the places where I can see, I will try to keep them clean. 우리 박은혜 팀장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좀그 사무실 책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막 이게 깔끔한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잡동사니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은 어디를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실까? 왠지 차를 깨끗하게 점점 숨으시네? 땅으로 꺼지시는 줄 알았어요. 어디 가세요? 어딜지 좀 궁금하긴 한데 한번 팀장님께서도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What about our engineer outside the studio? 아, 감독님은 제가 딱 느낌이 왔어요. 밖에 계신 감독님은 뽀득뽀득 이렇게 소리나게 세차를 되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차를 좀 열심히 닦으실 것 같아. 와, 나 맞았어. 그런 어떤 저런 직감이랄까요? 제가 좀 오랫동안 봐왔는데, 나차 깨끗해요. 이런 게좀 적혀 있기는 해요. 차 색상도 약간 검정색일 것 같은데요? 그쵸? 맞나요? 아, 그건 아니고, 죄송해요. 아, 흰색 차라고. 흰색 차면은 더더더 깨끗하게 항상 유지를 해야겠네요, you know? It's really not easy to keep your cars clean, especially if the color is black or white, actually. 금방 때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 감독님은 딱 그럴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차만큼은 깨끗하게 닦으리. 손세차하실 것 같은데, 그쵸? 오. 근데, this is the thing about engineers. They take a good care of their cars. 보통의 이제 감독님들은 자동차를 좀잘 아시고 하시기 때문에 차를 좀 애지중지 하시더라고요. So, last time I had to exchange the battery for my car because it ran out. So I had to go to the place where I can exchange the battery and I paid approximately like, 얼마 냈지? 한뭐 20만 원 가까이 낸것 같은데 여기 TBS 출신 감독님께서 나한테 5만 원 주면은 그냥 갈아주는데 그거 왜 그랬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굉장히 좀잘 아시고 아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nyways, 말이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this is today's topic. Is there one thing that you always keep clean no matter what? 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하는 편이에요. 나는 땡땡땡을 써요. 뭐 이런 샴푸 광고 느낌이 나는데 anyways, let me know.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알려 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l right, I'm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e Suffers. Make some room.

Well, morning groovers, let's find out that one place or the one thing that you can keep clean. 다른 건 몰라도 여기만큼,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싶은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고요. Kim's fam responded really quickly, actually. 재빠르게 우리 Kim's fam 모닝 그루버께서 답을 주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 퇴근 후에 운동 가기 전에 샤워, 운동하고 나서 자기 전에 샤워, 하루에 샤워를 세 번씩 합니다. So if there is one thing I strictly care about, it is my personal hygiene. I shower right after waking up in the morning, shower again after work before going to workout, and take another shower after exercising before heading to bed. I end up taking a shower three times a day. Especially for summer, it's kind of a must, right? Because we sweat a lot. 여름에는 특히나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샤워를 좀더 평소보다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리고 약간 더워서 샤워하는 것도 있기는 하고요. 그쵸? 시원한 물로 조금, 완전 차가운 물은 좀 힘들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샤워하고 나면 좀 이렇게 상쾌한 그런 기분이 있으니까 샤워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so I have a friend who always keeps her personal hygiene really, really clean. 항상 막손 열심히 씻고, 막 머리도 진짜 자주 감고, 막 향수 같은 거 이렇게 막 뿌리고, 막 항상 그 위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요. 완전 방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 본인만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개인 위생 이게 잘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또100%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또 반대로, 집은 열심히 치우는데, 그냥 본인 위생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턱좀 이렇게 털털한 분들도 계시고, 참 사람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샤워 자주자주 해주면 좋죠. 땀 많이 흘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찝찝하고. 3, 4, 6, 8. 아, 우리 굶수저 신바님이시죠. 얼마 전에 원래 점프 잘하셨는데 30대 이후로 계단을 조심조심해서 내려오신다는 우리 굶수저 신바 모닝그루버 어서 오세요. Welcome to the program. They said, 써머피디님 안녕하세요. 신바입니다. 두 번째로 문자를 보내는데요. 매일 제 출근 타임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 가기 피곤해요. 집에서 쉬고 싶다라고 해주셨네요. 저는 차 안이랑 사무실 책상은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남한테 보이는 부분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네요. So of course there is someone who is really similar to me. The places where you can see, the places where other people can see, you would like to keep those places clean, such as your desk at your office and also inside your car. Oops, I'm feeling a little guilty. I have to vacuum my car soon. 저차 안이 약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려고 해서 저도 차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남들이 좀볼수 있는 건. And it feels good, doesn't it? You know, once you arrive to the office, once you wipe the desk with the tissue, wipe off the desk, dust and everything, 그 먼지를 막다 털어내고 이제 자, 일을 해볼까? 이러면 약간 상쾌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쵸?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책상을 닦는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언제냐면요. 처음 자리를 이렇게 옮기시기 직전에. 그때 되게 열심히 닦으시고, 아까 여쭤봤더니, 책상 열심히 닦으시지 않나요? 했더니, 아,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닦으신다고. 또 이제 옮기시면 또 닦으실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Anyways, 뭐 이렇게 우리 3468 모닝 그루버 깔끔한 책상에서 오늘도 기분 좋게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요일이지만요. 우리 조금만 힘내보아요.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 나 여긴 좀 깨끗하게 유지하는 편인데?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So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this one place or one thing that you would like to keep clean or you always keep clean.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다면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for our 금수저 신바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이죠. Here is Bruno Mars, The Lazy Song.

ENFP는 뭔가 레몬 향인가? 상큼한 그런 통통 튀는 성격이니까? 뭐 그런 건가? Like, who defines this? 이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부터 ISTP의 향일이니라 이러면서 이걸 누가 정하는 건가요? 너무 신기한데? But anyways, I totally feel you when it comes to your fingernails. You keep them clean, you never try to grow them, and you always try to keep them clean.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 흰색 부분이 보일 때 손톱을 깎아버려요. 그래서 그 더러워질 틈이 없고요. 이렇게 뭐 이제 네일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You know, like Koreans are really known for like doing really good gel nails. Like we have a lot of professionals. 그래서 막 샵도 굉장히 막 좋은 데 많고 막 예쁘게 하는 거 우리 좀 유명하잖아요. 저 20대 때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근데 I realized that gel nail doesn't last on my fingers more than a week. 뭔가 일주일만 지나면 막다 뜯어버리고 싶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랑은 좀안 맞는구나 싶어서 After that experience of having gel nails trials, I just try to keep them short and clean. 우리 체육부장님과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손톱 그래서 한 지금 10년 동안 네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 토네일도 마찬가지예요. It's just goes for the same for my toenails too. I like to keep them clean. 클린한 거 맞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재밌네요, 답변들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 이것만큼은 좀 깨끗하게 유지해요. 자랑자랑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rag about the things that you like to keep clean, no matter wha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 받고 있어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ENFP 체육부장님. ISTP의 향 많이 많이 맡으시면서 Let's all listen to you two, sweetest thing.

That was Another Day by Sting. 줄무늬 모닝 그루버 said, "Good morning, everyone. Everything will be fine. I know if you're going through some hardships, if you're having a tough day, don't worry because everything will turn out just fine."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좋아질 겁니다. 뭐 힘든 일,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버티고 힘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26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서머 PD 한글이랑 영어가 다 나와서 그런지 초등학교 1학년인 지아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등교길에 제가 차에 타기도 전에 먼저 라디오부터 켜두는 찐팬이네요. Can you give me a big shout out to Gia and tell her, Gia, have a great day at school and listen to your dad.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So I hope you're listening at this moment, Gia, with your dad, I suppose, on your way to school. So your dad said it. You gotta listen to your daddy. 뭐, 근데 말잘 들으면 사실 지아도 좋고 아빠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지아가 아빠 말 들으면 아빠도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지아가 갖고 싶은 것도 사줄 수도 있고요. So it's all about give and take. Even in a relationship between your father and you. 그래서 뭐 이제 부자지간에도 항상 이런 give and take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또 우리 622 아버님도 지아한테 또 이렇게 상냥하게 해주시고, 아침이잖아요. We gotta start the day in a good mood. 그래서. 서로서로 사랑해, 감사해, 이런 말, 예쁜 말 나누면서 좋은 등굣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Thank you for tuning in, Gia, every single day. 라디오도 이렇게 먼저 딱 켜버리시고, 어머님, 아버님은 다른 거 듣고 싶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아가 정말 잘했어요. 칭찬 스티커 드릴게요. Okay, so during the song break, me and 박은희 팀장님 were having a conversation about this fingernails. 뭐 이제 결혼식을 올리면 신부가 네일아트를 하는 게 거의 필수래요. 그래서 너 나중에 결혼할 때도 네일아트 안 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it got me thinking like who stares at your nail when you're a bride? 신부인데 진짜 누가 손톱을 보나요? 전 진짜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뭐 사진 촬영할 때 뭐 할 때 보통 네일아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고요. 신부들은. 근데 팀장님은 또 안 하셨대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안 하지 않을까요? 전 요 옥수수 할 만한 손톱을 누가 볼까?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But anyways, what do you like to keep clean, Morning Groovers? 나 이것만큼은 좀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 사연 받고 있는데 우리 서비 모닝 그루버께서 굿모닝 샤워하고 벽, 바닥, 물기 제거요. 아, 솔직히 너무 귀찮은데 안 닦으면은 물때가 껴서 꼭 하려고 해요. 샤워 부스랑 유리 바닥이요. So wiping off the water from the walls and floor after a shower. It's so important, right? 이렇게 해야 이제 청소 주기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때가 덜 끼니까. 물 쓰는 거 진짜 귀찮죠. 쓱쓱쓱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화장실 청소 자주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또 화장실이네요. 저는 화장실이요. 건식으로 쓰고 있어서 청소하기가 조금 수월하긴 한데 샤워하고 나서 창이랑 욕조 청소하고 변기 자주 닦아요. 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For me, it is the bathroom. Since I keep it dry, cleaning is a bit easier, but I still clean the windows and the bathtub right after showering and wipe down the toilet frequently. I'm glad that it's not too big. 이게 화장실 닦는 근데 그 락스로 빡빡 문질러가지고 뽀득뽀득 닦으면 기분 좋은 건 있긴 있어요. But to give you a little tip or an advice, 자 감히 조금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락스 청소하실 때 이제 수영 안경이랑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전 눈이 너무 매워가지고 저 화장실 청소할 때 수영 안경 끼고 해요. 좀 TMI죠. 그냥 생눈으로 했더니 눈이 막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독하구나 해가지고 KF 그 94 그 마스크 쓰고 수영 안경 낍니다. 수영할 때는 안 끼고요. 수영을 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청소용입니다. 너무 웃기겠죠. 뽀로로 같을 것 같은데 That is me. 여러분들 이렇게 TMI까지 전달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This is the one place that I like to keep clean. What are thos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And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Don't go anywhere. Don't go anywhere. 여러분 어디 도망가시면 제가 잡으러 갑니다. Here is REM, Rockville.

Program. This is Morning Groove that you're listening to, and I'm your host, Summer PD. Thank you so much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어린이와 함께 듣기 좋은 방송입니다. 등교길, 출근길 듣기 너무 좋은 방송 모닝 그루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You can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FM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We're live today also on Viewable Radio, so check us out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유튜브 보는 라디오로도 현재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보는 라디오 시청 원하시면 유튜브 채널 TBS EFM 가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Okay, YYVKVKS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저희도 4살, 6살 두 아이들과 아침 먹으면서 들어요. See, I told you. It's the perfect radio program for you to listen to with your kids because YYVKVKS Morning Groover has responded that they are also listening to this program with their 4-year-old and 6-year-old kids together while having breakfast. 맞아요. 아침 먹으면서 또 썸머 언니 얘기하는 것도 듣고 이모네요. 네, 죄송해요. 어디 언니를 들이밀어? 뭐 아침 시리얼 먹고 과일 먹고 건강하게 먹으면서 또 학교 가야겠네요. 그쵸? 수요일이에요. 주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이들도 분명히 주말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파이팅! 썸머 이모가 응원 보내드리고요. 친구들한테도 모닝그루브 많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Thank you in advance. Thank you very much. KMS. Good morning, Summer PD. Fighting. Oh, thank you. 저도 파이팅 할게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파이팅 외쳐드리지만은 저도 가끔 이렇게 파이팅 소리 들으니까 좋은데요. 파이팅 외쳐보아요. 다 같이. Benny also said, good morning from the Philippines. 국제적인 라디오 프로그램 필리핀에서 항상 매일같이 듣고 계시는 우리 정말 감사한 Benny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Okay, Morning Groovers, today is a time for you to brag about the places that you like to keep clean. 오늘은 여러분들이 약간 자랑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나 여기는 진짜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한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Dragon Duck also sent in a message with a picture, actually. And they said, what I always keep clean is my small farm. The farmers say farming is the battle with weeds. I always try to keep my farm clean from weeds visiting every morning and evening. And I can see there's such a nice and cute farm. It looks like a little garden almost. 여기서 이제 상추도 키우시고 마시는구나. It's kind of fun to pick up the things that you have grown on your farms and, you know, use those ingredients for cooking and everything, doesn't it? 이게 또 로망이잖아요, 많은 분들의. 텃밭 하나 이렇게 키워가지고 상추도 떼가지고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막 드시고 하시는 거. But I know the drill. I heard that it's really not easy to keep those farm clean. And also to keep those, you know, plants keep growing. 이게 날씨 영향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이 잡초 자라는 게 되게 무섭게 자란대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 잔디 관리하시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밀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막 그 잡초도 되게 많고 막 약도 뿌려야 되고 It takes a lot of effort, a lot of time and effort and energy even. So it's not easy, but keep up the good work because it looks nice to see those nice small farm being all cleaned up. 이렇게 좀 깨끗하게 또 유지하는 거 보시면 사진도 찍고 싶고 막 뿌듯하고 이런 기분이 드니까 그 맛에 또 하는 거죠. 우리 사뚜기 모닝그루버, 저는 안경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제 안경을 깨끗하게 닦은 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일과 중에도 수시로 안경을 천으로 닦아주고 있어요. 제 눈은 소중하니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also sent in a song request. So this is, for me, it is my glasses. I keep my glasses clean. The first thing that I do when I open my eyes in the morning is clean my glasses thoroughly before putting them on to start my day. 안경 끼시면 얼마나 이게 막 뿌얘지고 먼지 쌓이고 막 그렇겠어요. 그래서 보통 안경 클리너 가지고 다니시죠? 주머니 속에 넣으시거나 하셔가지고 수시로 안경을 이렇게 쫙 닦아주면은 다시 맑은 세상이 된 느낌. 이게 얼굴 막 자주 만지거나 뭐 어디 막 약간 부딪히거나 막 이러면은 안경 금방 막 지문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닦아줘야 됩니다. 안경을. 김 서릴 때도 이렇게 열심히 닦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루틴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계속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나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해요. 나의 텀블러 매우 깨끗해요. 나의 방 매우 깨끗해요. 먼지 하나 없는 내방 자랑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re gonna move on to our segment, everyone. We have Remake Rewind stored for you. 오늘 리메이크 리와인드 코너, 리메이크 곡과 원곡 맞추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This song is all about getting to know about the original music by listening to the remake songs.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코너입니다. Remake Rewind.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한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구인지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고요. 또 그 원곡자에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그리고 그 원곡자에 대한 추억 등등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보태서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 겁니다.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which would be the remake version.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nd then also feel free to add on your comments about those musicians, your thoughts, memories behind those musicians, and so on.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아이들과 함께 맞춰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If you're a music lover, you will fall into this segment too.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out of many, many good remake songs, we have picked one song to play for you guys today. And that is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 라는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이 노래 아시죠? 제가 효린 씨 되게 좋아했었어요. 시스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지 않나요? 약간 효린 언니랑 서인영 언니랑 좀 비슷한 느낌의 보컬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원시원한 그 보컬리스트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Yeah, this is a song that I used to love listening to. And also, you have to remember that this is a remake version. 이게 또 리메이크 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이 효린 씨가 부른 널 사랑하겠어의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While we listen to the song. But of course, if you have no idea, we're gonna give you a kind hint. 여러분들도 뭐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분명히 저희가 또 힌트를 친절하게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The hint is coming up right now, so listen up! There's gonna be a Korean version and English version. 한영 라디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버전 친절하게 힌트 제공해 드릴게요. 우선 한국어 힌트. 이곳에서는요. 사자도 출근하고 기린도 출근하고 호랑이도 출근을 합니다.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또 부모님들이 어린이날을 주로 이제 많이 가시는 장소이기도 해요. 어린이날에 특히 기린 친구들, 사자 친구들이 많이 바쁩니다. 예. 이곳은 어디일까요? So here goes an English hint. You can easily find many different animals here like tigers, giraffes, monkeys and so on. But you probably shouldn't keep these residents as pets. Oh, what might be the answer?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의 원곡자 짐작이 가시나요? 짐작이 가신다면 get busy 손가락 얼른 얼른 움직여주세요. 여러분들 정답자가 될 수 있습니다. Okay, while you take that guess,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This is 효린 널 사랑하겠어.

What a nice soothing music to listen to on a Wednesday morning, isn't it? 약간 제말 공감되시나요? 뭔가 그 효린 씨 보컬이 서인영 씨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요즘 서인영 씨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봐서 그런지 보컬이 되게 시원시원한데 또 효린 씨 노래 버전으로 오랜만에 들으니까 they sounded quite similar. But anyways, 우리 Sunset Morning Group looks like she is very excited about this segment. 와, 리메이크 리와인드 한다. 널 사랑하겠어. 꼭 맞추겠어.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can you come up with the answer, Sunset Morning Group? You know, if you have that excitement, you might come up with the answer. 정답 어딨나요? 정답 주세요. Okay. Many of you guys guessed the answer. 여러분들 또 힌트 또 들으시고 정답 맞추신 거죠? 우리 4412 모닝그룹어 정답 자연농원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과연 그럴까요? 땡버랜드죠. 예전에 이름이 이제 자연농원으로 제가 그때 모닝그룹에서 처음 배우게 되었었어요. So I got to learn about this place called 자연농원 that used to be the old name for 땡버랜드 located in 용인, right? 자연농원이라고 불렸었다는 그때가 이제 딱 우리 박은혜 팀장님 고등학교 시절인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언젠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시기가 예. 시기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예. Okay, let's move on. 넘어갈게요. 우리 얼짱님께서 순간 정답이 유리상자인가? 하고 헷갈렸어요. 정답은 동물원이라고 해주셨어요. 유리상자랑 비슷한가? 느낌이 뭔가 되게 감미로우시잖아요. 유리상자. 널 사랑하겠어. 조심스럽게 널 사랑하겠어. 얘기할래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메들리로 좀 가능할까요? 유리상자 삼촌들. 정답은 동물원이라고 보내주셨고요. 7641 Morning Giver sai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동물원.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I used to listen to this song a lot back in the days, and the answer is zoo. 동물원. 이라고 해주셨고, 코코님 정답 동물원. 그리고 서비님도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Good guess, Morning Goobers. 역시 여러분들 제 힌트 덕분에 맞추신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Okay, so the answer is indeed zoo. 동물원이 정답이었습니다. Which version do you guys like better? We just listened to the remake version and we are going to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in a minute. So I want you guys to tell me which version you prefer to listen to. 저는 효린 씨 버전도 되게 좋아해요. 효린 씨가 맨날 시스타에서 되게 발랄하고 그런 에너제틱한 노래들 많이 이제 그룹으로 불렀었다가 이렇게 발라드를 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So I quite enjoy listening to 효린's version too. But we're gonna see by listening to the original version in a minute. So anyways, to give you some knowledge about this music knowledge about this whole remake process, this song,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originally was released back in 1995 as the title track of 동물원's

sixth album, 널 사랑하겠어, and became one of the group's signature love songs. 굉장히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사랑 노래죠. This song was written and composed by member 김창기 for his wife, actually. Ooh. And the song is cherished for its sincere lyrics and warm acoustic sound, making it a timeless favorite across generations, which is why probably there was a remake. 김창기 also revealed that he wrote the song for his wife, which may explain why its simple declaration of love continues to resonate so deeply with listeners. 와, 진짜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사랑한다, 주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래 불러주면 얼마나 또 이렇게 감미로울까, 감동스러울까. 이런 노래, 이 노래 축가로도 꽤나 많이 불렸겠는데요? 그쵸? 뭔가 다짐 같은 노래잖아요. So basically, it is a declaration of love. It's basically telling you how much you're going to love this person, you know, how you will be dedicated to this person. So it's quite a lovely lyric indeed. 우리 뒤늦게 또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5754 Morninggoover responded. 정답은 동물원입니다. 주행 중에 듣다가 얼른 주차하고 보내요. 아, 잘하셨어요. 주행 중에 문자는 no, no, no. 안 돼요. 금지입니다. 네, Morninggoover 규율에 나와 있어요. 네, 주행 중에는 절대 문자를 보내지 아니한다. So basically it's written in the rules of Morninggoover. So no texting while you're driving, but thank you. 또 얼른 후다닥 주차하신 것 같은데 정답 맞히셨습니다. 우리 서비님께서 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성이네요.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그리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이런 명곡들이 생각났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they also have good remakes too, don't they? 리메이크 곡 여러분 진짜 많이 소개해드릴 거니까 이 코너 수요일마다 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anny texted. 굿모닝 서머피디님 정답은 zoo. 변진섭에 이어서 제가 동물원까지 크크. 딱제 감성이네요. 저는 내일부터 주말까지 회사에서 제일 친한 동료 데니스와 중국 광저우로 여행 가요. Excuse me. 마침 거기에 동료 주재원도 있고 해서 즐거운 시간 기대되네요. 신청곡 있습니다. 동물원의 해와동이요라고 해주셨어요. So you're going on a trip to Guangzhou in China with your friend Dennis, and you have some friends there. So obviously you're gonna have some good time.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시겠네요. 또 가까우니까 또 여행 다닐 만 하실 것 같아요. 비행 시간이 길지 않은 게좀 장점이긴 하겠네요. 그쵸? Thank you for sharing your plan, Danny Morninggoover, and don't forget to come back and tell us how your trip has been afterwards, okay?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신청곡들이 꽤나 많이 왔는데, you know, we're gonna have to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저희가 원곡을 안 들어볼 순 없어가지고, we're gonna play the original song, 동물원 version. This is 널 사랑하겠어.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Happy Wednesday morning, everyone. This is Summer guiding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Another hot day is in store for much of the country, with temperatures reaching the 30 degrees Celsius mark in many areas. Despite the summer-like heat, brief showers may develop across the capital region, Gangwon, Chungcheong, and inland southern regions. These showers will begin during the morning and may continue into the early hours of tomorrow, affect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land Chungcheong, the Jeolla provinces, and parts of the Gyeongsang region. Rainfall amounts are expected to range from 5 to 40 millimeters.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16 to 22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are expected to reach 24 to 31 degrees Celsius. For today's high temperatures, we are looking at 32 degrees Celsius in Seoul, Daejeon, and Jeonju, 28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and Busan, and 27 degrees Celsius in Jeju. You will also want to be mindful of the UV index today. Between noon and 3 p.m., UV levels are expected to reach the very high category across most of the country. If you'll be spending time outdoors, be sure to protect your skin with sunscreen, a hat, or sunglasses.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6.9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All right, morning groupers, back to our topic. Where do you like to keep clean? What is one place that you can absolutely keep clean? 우리 이영준 모닝 그룹께서 아들과 듣다가 출근 전 보냅니다. 우리 아들은 꼭 깨끗하게 하는 게 어디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말을 깨끗이 고운 말을 쓰려 한다고요. 수고하세요. 라고 정보 알려주셨네요. So listening with my son and sending this before heading to work, when I asked my son, what is one thing you always keep clean? And my son actually said his words. He said he tries to speak cleanly and use kind language. Isn't this so important? Just imagine. Imagine that you're the type of a person who always keep the best hygiene, who keep your house clean and everything, but say bad words all the time. That person doesn't look clean after all. 아마 내가 뭐 자동차를 막 이렇게 막 갈고 닦고 막 반짝반짝 막 이렇게 막 빛나게 막 코팅하고 내 방도 깨끗하게 먼지 한올 없이 이렇게 막 청소하고 해도 말을 할 때 막 욕설을 막 뱉들고 막 예쁜 말 안 하고 막 거칠게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에는 말이 내가 된다. 내가 말하는 것들이 곧 나를 가르치고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What you say basically defines who you are. So this is like really, really important. 아드님께서 굉장히 또 지혜로우시네요. 예, 이러면은 잔소리할 필요도 없겠어요. 방 좀 치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예쁘게 하면은 아닌가? 또 뭔가 지저분한 방 보면 화가 나나요? 그래도 저는 말 예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나중에 사회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국 모닝그룹, 조국 모닝그룹 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해보니 깨끗이 하는 부분이 사뚜기님과 똑같이 안경입니다. 땀도 많아서 수없이 흘러내리는 땀방울과 유분이 수시로 묻어서 뿌개지면 너무 답답해서 저는 안경 닦기에 에르메 땡이라고 불리는 안경 클리너와 그리고 일회용 클리너로 수시로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무더운 날씨를 이겨낼 제목 그 자체로 여름스러운 노래 포지션의 썸머타임 신청합니다. This is like the perfect message with the perfect song request. And also you like to keep your glasses clean too. 안경 닦이기에 에르메땡 이게 뭔가요? 저도 주변에 안경 쓰는 가까운 지인한테 선물해주고 싶은데 이게 뭐 스프레이 같은 건가요? 이렇게 찹찹 뿌리면은 깨끗하게 뭔가 닦이는 걸까요? If this is called the 에르메땡 of the glasses cleaner, like I'd like to know, like is it convenient?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고급이고 가격도 나가고 하면은 안경 닦는 그 과정이 꽤나 간단하고 한 번만 쓱 해도 잘 닦이는 뭐 그런 퀄리티여야 되는데 어떤 브랜드인지 궁금하네요. 안경을 안 쓰니까 이런 브랜드에 제가 전혀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닝그룹어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Okay, we're gonna play this song requested by 조국 모닝그룹. Let's all listen to this song together. This is Position의 Summertime.

And we just listened to 여름아 부탁해 by Indigo. And let's get back to your messages.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굿모닝. 난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 유유라고 독백 문자 보내주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깨끗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좀 조화로워야죠. 어떻게 다 깨끗한 사람만 있으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피곤해요. Greg's 8979 responded. I like to keep my workstation clean, but 1 hour after cleaning, it is back to being a mess. That's all right. It basically goes back to the opening today. You know, that is life. That's basically a proof that we are living good life. 인생은 또 다 이런 거죠. 샤워하면 또 더러워지고 닦으면 또 더러워지고 무한 반복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Speaking of working station, like workstation, keeping them clean and everything, yeah, people would often say that, you know, if you clean up your desk, you're going to feel good, you're going to be able to focus better, and so on. But sometimes I found myself cleaning my workstation because I want to postpone working.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일하기 좀 싫을 때 괜시리 이 먼지는 뭐지? 책상 좀 깨끗하게 닦고 시작해볼까? 이러면서 이게 다 미루는 과정이더라고요. 괜히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yeah. 우리 코코님께서는 굿모닝 그루브라고 해주셨고 많이 늦었지만 출첵! 예전에는 별명이 꼭

처음이라서 엄청 깔끔했는데 지금은 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요. 깨끗하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대충 눈에 띄는 데만 깔끔하게 하면 됨. I was so neat and meticulous, but now I have given up all on that and just go with the flow. There isn't really anything I keep perfectly clean anymore. It's fine as long as I tidy up the places that are clearly visible.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유튜브로 청소하는 유튜버, 뭐 이제 주부 구단 막 이러면서 막 냉장고 안에랑 막 이렇게 팍팍 꺼내가지고 막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청소하고 후드 청소하고 막 이런 걸 가끔 봐요. So I like to look at the whole process of cleaning and I think to myself, how long will they be able to pull that off? Will they be able to live like that for the rest of their life? 그러니까 이분들도 분명히 지쳐서 에, 나 모르겠다 하는 날이 오겠지라고 이제 혼자 의심을 살짝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 야, 그렇게 맨날 살면은 진짜 못살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될까? 포기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는 것 같아요. You know, sometimes you reach that point where you just want to give up everything and just live life comfortably without those worries.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썸머누나 티봉이 까꿍 티봉이 제가 지금 안고 있어요. 보이시죠? 깨끗하게 하는 것은 꿀광나는 반짝반짝 피부 비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 자외선 차단 그리고 꾸준한 모닝 그룹 청취. 모닝 그룹 듣는 거랑 꿀피부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썸머누나랑 티봉이도 보고 멋진 음악도 듣고 완전 좋잖아라고 해주셨고요. 여름 안에서 듣고 싶다고 또 이렇게 신청해주셨습니다. Yeah, you like to keep your skin clean, and to do that, you hav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because that means you have to sleep early and wake up early and have good enough sleep, and also try to have enough water. 이 피부라는 게 근데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피부 아닌가요? 그죠? 저도 피부 깨끗하게 하고 싶죠. 근데 제 맘대로 안 돼요. 암만 잠을 이렇게 충분히 자도 뾰루지가 나 있기도 하고 이래서 피부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피부 진짜 좋으시구나. 아유, 부러워요. 부럽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I guess we have to close out the program today. 두 시간이 벌써 흘렀기 때문에,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다시 보기,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Deuce, 여름 안에서.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